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7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나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백성 가운데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받아서 솔로몬이 돌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에게로 옮겨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이 새로운 인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시대를 여셨어요. 그것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이 땅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시대를 여시고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갤럽 조사를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인의 교회 예배 출석이 전 국민의 40%라고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교인 숫자는 주는데 갤럽에서 말하는 건 계속 40%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설문단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33만 개 교회 가운데 20만 개 교회를 1980년대부터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교인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2004년도에 예배 출석에 의하면 17.7%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함과 그리고 교회의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홀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지 레드는 말하기를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들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155개의 교회를 계속 조사를 하고 교회 성장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분류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가지고 교회 성장학자 올슨이 말하기를 두 종류의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50명 미만의 소형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16.4%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리고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21.5%가 성장을 했습니다.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이 중형교회는 거의 성장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대형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성장하는 교회의 독특한 하나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과 공동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교회 속에 작은 교회, 스몰 철치 네트워크를 교회 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소그룹 사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제권, 친밀한 교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교제권을 살려낸 교회는 성장을 하고 교회의 교제권을 살려내지 못한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속의 교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속의 교회 전략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교제권을 살려내자는 겁니다. 교회 속의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유아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대응교회만의 진정한 교제권을 회복하는 교회 속의 교회의 전략을 살려내야 합니다. 미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최근에 50명 미만의 소형교회가 급격하게 골목마다 세워지면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중 속에 더 큰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50명 미만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족처럼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작은 교회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오늘 3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을 하고 70년 동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은 하나님 앞에 제단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7월에 모였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7월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월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달이 유대 달력에서 7월입니다. 7월은 저희 태양력으로 하면 8월이나 9월쯤 해당이 돼요. 가을 막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가장 거룩한 달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속죄일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속죄일은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초막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새로운 귀한 세대가 초막절을 지킴으로 거룩한 땅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출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시대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초막절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세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가 몇 번 나올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기간 내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초막절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강조돼요. 왜요? 번제는요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산 그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가 열리고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성막 시대도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주 불량한 제사장입니다. 불량한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모독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를 대충 대하는 우리들의 이런 태도가 방관자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사무엘을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실한 제사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은 다 이루어내고 살고 싶어요. 내 뜻과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배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970년대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히피들이 세상 쾌락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져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걸 지저스 무브먼트라 합니다. 이 지저스 무브먼트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한복판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 히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채플의 문을 열고 히피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예배당에 온갖 지저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복장을 하고 카펫에 앉아서 히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과 마약에 찌들고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방황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섹스의 쾌락에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서 히피들과 어울렸던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히피들과 어울려 있다가 척스미스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히피들과 더불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도 그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더러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7절에 10절까지는 지도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10절에 13절까지는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7절에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의 기록이 마치 솔로몬 시대의 기록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과정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에 석수와 목수를 보낸 거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에 7절에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서 어디로 보내요? 두로와 시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같이 보내서 백향목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처음 성전 건축에 시작하고 오늘 스룹바벨 재건축 시대가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셨어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2년 둘째 해에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그 시대 때하고 그리고 스룹바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때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20세 이상의 레위인에게 성전 건축 감독을 맡겼는데 솔로몬도 30세 이상의 레위인에게 성전 건축을 감독을 맡긴 겁니다. 솔로몬 때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도시 위에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의 레위 자손이 제금을 불고 여호와를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를 세 번이나 반복해. 10절에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11절에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12절에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한쪽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크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한쪽은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 치욕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로 그들은 다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노인 세대와 옛 제사장들은 대성통곡.
성전 기초가 놓인 걸 보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났던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알고 그들은 크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뒤섞여서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잿더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드라마를 새로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밥소르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책을 쓰셔서 거기서 자기의 개인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예배론에 있어서 탁월한 세미나 강사예요. 찬양과 예배에 놀랍게 쓰임을 받으신 분이 밥소르기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에 있는 시온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1992년 5월에 금요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목을 움켜줬습니다.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원인 모를 후두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 목소리의 성량을 대부분 다 잃어버립니다.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밤 목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드라마 작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드라마의 각본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극적인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쓰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마치실 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밤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사랑해요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 교회에서 살아났습니다. 교회 예배마다 참석을 하고 모임마다 참석하고 그래서 목사님 부부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성장하니까 교회 부서에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뭘 간증할까를 생각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도 좀 간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 인생이 지루하지? 야 하나님 내 인생 진짜 지루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야기 좀 쓸까?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쓰러진 게 그게 92년 5월인 거예요. 설교자가 목소리를, 찬양 인도자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도 마이크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 교인들이 겨우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가 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절망에 몸부림을 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셨다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이제 우리 이야기 좀 쓸까? 이제 네 이야기 좀 쓰자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치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루하고 힘들고 지친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러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밤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재앙을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예 하나님이 선언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평안이다. 이렇게 사는 게 평안이라고요. 20년 동안 목을 움켜잡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인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목소리를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미래가 있다. 어떤 미래요? 목소리가 다 빼앗긴 채 20년이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밤 목사님이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이야기라고 뒤에다 쓰셨어요. 92년에 이 일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든 책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94년 여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급 6개월 안식년을 준 겁니다. 가서 쉬시라고. 너무 교회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낯뜨겁고 민망하고 답답한 겁니다. 목사가 목소리 잃어버려서 설교를 못해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주말 예배를 그 토요 예배를 준비했는데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를 미리 드렸으니까 주일날 이제 집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어떻게든 읽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움켜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나 포기할 테니까 그만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주일날 야구장을 가신 겁니다. 목사 되고 그 이전에 갈 일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컸으니까 처음으로 주일날 야구장에 간 겁니다. 야구장에 가니까 막 팝콘 먹고 뭐 핫도그 먹고 그 광경을 애들이 다 처음 본 거예요. 그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자기가 주일날 또 야구장에 와 있다는 게 이게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왜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한참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떠드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함성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미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내 편이다. 어느 때보다 나는 내 곁에 가까이 있다. 지금 너는 답답해하지만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한편의 멋진 드라마를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밥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층 야구장 저쪽 외야 쪽에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면 야구공 하나 보내달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쪽으로 공이 날아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2층 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니까. 만일에 내가 네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야구공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경기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선수가 공을 때렸는데 이게 탕 맞고 팅팅팅 하더니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딸 무릎 위에 공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앞에 앉은 노인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30년 동안 야구장을 다녔는데 한 번도 공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 행운하라고. 하나님이 믿지를 않으니까 저쪽에 날아가던 공이 탱 부딪히더니 탱탱탱탱 해서 바로 옆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딸의 무릎에 얌전히 와서 앉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만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번에 태권도 이대훈 선수 보십시오. 그가 결국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지난 런던 올림픽에도 은메달에 만족하고 이번에는 아예 동메달밖에 못 땄는데 이대훈 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것이 여기서 끝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못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다.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아무도 올림픽에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은 평생 갖고 살 만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 여기서 졌다고 기죽고 살고 싶지 않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이대훈 선수는 올림픽 메달 따는데 금메달 따는데 런던 올림픽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실패했지만 그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는 저 선수에게 저 선수가 부럽다, 배우고 싶다, 저 선수는 순간순간을 즐긴다, 그 상황을 즐기는 태도를 자기는 배우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멋진 젊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목소리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설교한 만큼은 남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요. 엎드려지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넘어진 거지 자빠진 게 아니에요. 왜요?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비엔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비엔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정한 바를 꼭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는다면,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찬양, 예배, 봉사, 헌신,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께 받을 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줄 몰라서, 어찌할 줄 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뭐 방송이나 뭐 편지도 받고 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난립니다. 세상 천지에 지금 이와 같이 격변이 일어나는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미국 역사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780년 5월 19일을 미국 역사는 암흑의 날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당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늘이 아주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아주 평소와 다름없이 맑고 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구름이 쫙 낮아지더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하늘이 구릿빛으로 붉어지면서 땅의 모습들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평선 위에는 가느다란 선만 남기고는 온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다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던 일을 다 멈추게 되었고, 예,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닌가, 지구의 종말의 날은 아닌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때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가게도 다 문을 닫았고, 수업도 중단하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냈고, 막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오면서 온통 그 동네는 다 온수장, 그 지역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커네티컷에서는 주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날이 하도 이상하니까 의회를 하던 의원들이 아, 이것을 좀 이게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사 진행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날이 안 좋은데 회의를 중단합시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세의 현상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수많은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무슨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세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막 들을 때마다, 그것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당시 그 커네티컷 주의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 아니든지 상관할 게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회의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 해도 우리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맡은 임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거나 직분을 맡아서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결코 특정한 날을 알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또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36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뭡니까? 어느 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를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때냐 저때냐 뭐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말세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두 달란트를 받았느냐, 다섯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러나 누구나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는 것은 네가 재림의 때를 알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네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것은 천사에 관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아주 큰 과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이에 저는 오늘 오직 충성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직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신실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성 뭡니까? Faithful,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맡겨도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고 무엇을 해도 믿음직스럽고 그 결과도 역시 신뢰할 만한 열매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실한 자여 거짓이 없는 자여 정직한 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또한 그는 변개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완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과부는 자기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절대로 굶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도 고마워갖고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용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의주를 훔쳐다가 주인을 부자로 만들겠다. 둘이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천신만고 끝에 정말로 용왕의 여의주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주를 집으로 가고 오는 도중에 그만 강물의 것을 떨어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개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글렀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양이는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에 있던 낚시꾼의 꽁무니에 붙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언젠가는 물고기가 여의주를 삼킬 것이고 그 물고기를 낚시꾼이 낚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의주를 삼킨 물고기가 잡힐까요? 그러나 잡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겠죠. 고양이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더니 결국은 많은 날이 흐른 후에 낚시꾼이 여의주를 삼킨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는 그 여의주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따뜻한 방에서 주인과 함께 자게 된 것이고 개는 추운 마룻 밑에서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은 안 그렇죠. 개도 안방에서 자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뭡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신실함이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맡은 바 직분의 뚜렷한 목표를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성취해내는 바로 그것, 신실, 신뢰, 인내를 지켜나가는 것, 변개치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정한 바를 꼭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는다면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난 여러분의 의지로 생겨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성교지에 교회를 짓겠다. 뭘 하겠다. 한 해 동안 내가 십일조를 잘 하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고 한 그것을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아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난 충성했다. No! 아니라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는데요. 그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좌우명을 가졌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사연이 있는데요. 그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관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유명한 해군 제독과 함께 면담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해군 제독이 그 젊은 지미 카터 사관생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군인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이 젊은 카터는 그 제독 뭐 폴스타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막 그 질문을 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넓스가 돼갖고 몸을 막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대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제독이 화제를 좀 더 부드럽게 바꾸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좀 어땠는가?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다행히도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아, 공부 재미있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이 느닷없이 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또 갑자기 이 지미 카터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면서 또 널비스가 됐다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제독이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자꾸 물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대답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섭게 쏘아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 바로 그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 그 평생의 좌우명이 돼서 그는 늘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9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 빈민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7월에는 집을 짓다가 탈수현상으로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망치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좌우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인생 끝날까지 충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혹하고도 가혹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죽도록. 왜냐?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충성은 오직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3절로 4절을 보면, 자, 또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이에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병사로 모집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을 병사라, 군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는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자인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자인 것이죠. 그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헌신된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성된 자는 자신의 형편과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직 명령을 내린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 나의 욕구와 또 나의 필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내 생활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한 이것이 바로 진정 충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의 일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내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의 종으로 헌신해버렸습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한 헌신을 진정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주님께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항상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꼭 교회 안에서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를 모든 직분자들이 다 돌아가며 집사님들 다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적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두 분은 모르겠지만 모든 많은 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정말로 충성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달에 메시아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매년 지날 때마다 한 번도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누군가는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충성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도 충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헌금함 주변에 주로 앉았는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냥 예배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뭐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또 과부의 엽전 두 랩돈 오늘날은 말하면 투 페니스 아니 두 센트만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의 정성과 진실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십일조도 안 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요, 뭐 크고 대단한 것 해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책장에서 꺼내서 봤더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 그래, 반응하십니다. 그랬더니 맥스 목사님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축구장을 청중들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멋지구나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실 내가 오늘 예배 후에 너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는데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맥스 목사님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갖고는, 아 좋죠, 아, 라디오나 텔레비 방송 아니면 국회의사당에서 설교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멋쩍어 하시면서,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보이느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합니다.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에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좀 태워다 줄 수 없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에 내 근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냉장고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잠시 들려서 그것도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총주제인 것처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애그라는 투로,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주를 향한다고 하는 그 커다란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충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려무나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본인에게 감동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연말 재직회를 했는데 남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다 그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벌써 수요일에 평생교육원 종강식을 하는데 벌써 전날부터들 나오셔갖고는 몇 분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고 평생교육원 할 때마다 그냥 나오셔서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갖고는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교육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황송하게 저는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여기는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왜 그럼 주일에는 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번 주에 봉사를 맡은 분들 구역에서 많이들 나와갖고는 봉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점심은 아주 맛 있을 줄 믿습니다. 구역장 가정이나 뭐 권찰님들이나 수고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적은 일 하나하나에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되 기쁨과 소망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성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에 다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쁜 모습으로 정말 다 성경에서 말한 면류관 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이 그날에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착하고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책은 신약의 오경이라 할 수 있는 다섯 권의 책 중 마지막 권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경 중 네 권은 우리 주님의 인물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교회사의 첫 장, 곧 인류 역사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초기 활동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체적인 전진에 있어서 최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흥미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정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기에 앞서 숲을 보는 듯이 전체적인 안목으로 사도행전의 특성과 신약 성경에서의 위치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추세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순환을 겪으며 발전해 나갔는지 알려주는 데 필요한 사건들만을 기록해 놓은 점이 사도행전의 매력과 가치가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는 사도행전을 1과 2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 골고다에서 곧 꺼질 듯이 위협받았지만 부활의 아침에 능력으로 일어나서 오순절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복음이 어떤 원리와 원칙들로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해서 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5번째 시간.

0: 한국교회의 미래. 그것은 평양신학교에서 1907년 겨울 뜨거운 부흥의 열매를 맺는 이유이다. 평양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가 아닌 한국의 민족신학교로서 민족 부흥을 위해 그 당위성을 갖고 평양부흥운동에 동참을 했던 것이다.
1: 평양신학교는 장로교 최초의 신학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평양장로회 신학교였는데 설립자는 사무엘 마페 목사였습니다. 처음 장로회 신학교는 마페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마포 사무엘 목사가 주도한 성서 사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 교인들은 단지 선교사 위주의 성서 공부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0: 그래서 1890년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신학 교육이 시작됐고 1893년부터는 평양 등 지방에서도 신학반이 개최됐다. 이로부터 점차 정규 신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고 1900년 평양공의회는 마침내 신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이듬해인 1901년 봄 방기창, 김종섭 등 두 명을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하여 장로회 신학교의 설립자인 모폐세 집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시작이다.
1: 평양신학교는 1907년 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한 후 꾸준히 장로교 유래 신학교로 전통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1938년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고 총회가 이를 가결하게 되자 신학생들과 학교 운영을 맡고 있던 선교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1938년 2학기를 개설하지 못한 채 폐교하게 되죠. 이처럼 평양신학교의 역사에서처럼 평양신학교는 그냥 신학교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학교였다고 볼 수 있죠.

0: 대한교회의 미래라. 어차피 대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1: 우리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민족을 이끌어갈 학우들이 성령으로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자칫 학교가 정치적 문제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외놈들이래 이래도 저래도 우리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깟 외놈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의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0: 역시 길선주 장로님, 아니 길선주 학생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양신학교를 학생들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0: 기름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1: 아니, 은혜를 받겠다는데 허락을 안 해줄 것이 무의가 있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갔디요.
0: 외놈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1: 그래, 그러셨을 것 같은데 무의라고 하셨더랬습니까?
2: 웃으시면서 우릴 기대한다고 하시더군요.
0: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웃으시면서 우릴 기대한다니.
2: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선지생도들이 외놈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이랬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허락을 해주시더구만요.
1: 역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그러셨갔디요.
2: 자, 이제 학교에 허락을 받았으니까니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이거이 처음이지만은 아마도 우리 평양신학교의 역사에 한 획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계십니까?
1: 어서들 오라고요.
0: 아이고,
1: 날이 참. 많이 춥디요. 나 그래도 올해는 봄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작년같이 춥진 않은 것 같아, 예.
0: 기른데 모의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선주 장로님하고 몇몇 분들이 읍내를 바삐 다니고 있으십니다.
1: 아, 길이요? 아마 학교 일일 겁니다.
2: 아, 신학교에 다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런가 보네, 예.
1: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떠나기 전에 큰일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요.
0: 고조 큰일이라면은 사경회 같은 겁니까?
2: 물어보나만 아인겨. 평신도들도 아이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님께 오죽하겠습니까? 막 기대가 됩니다.
1: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것이요.
3: 평양신학교의 바쁜 움직임은 평양지역 초중고등학교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숭실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학교 부흥운동의 움직임에 평양신학교에 이르러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4: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일본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를 통해 성령운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했었으니 학교가 도미노 현상처럼 여기저기서 성령운동을, 부흥운동을,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마 패닉 현상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딱히 취할 행동이 없었죠. 왜냐하면 종교활동을 정치권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런 가운데 평양지역 학교들에서는 여기저기서 성령운동이 차근차근 일어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리에서 얽매이거나 그것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번개가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번쩍거리듯이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당신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위해서 신경 쓰느라 이사 갈 준비를 할 겨를이 없으십니까? 바라기는 영원한 처소로의 이사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라고 찰스 스터드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달라라고 말이죠. 어떻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ITL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2: 제14장.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니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 제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중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취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취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의 가중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2: 제16장.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와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은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1: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에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디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죄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세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여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요하나이니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한 부인이 런던 역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부인. 사실은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의 말씀이라고요? 그 여인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저는 오랫동안 런던 역에서 승객들의 표를 조사하던 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표를 건네주고 갈 때마다 밝고 명랑한 웃음으로 아침 인사를 대신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미소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느 날 아침이었죠. 나는 당신이 손에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그 성경책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BBN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미소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대해서 쭉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참 많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쉬운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요한복음은 쉬운 복음서야, 그래서 혹여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누가 물으면 예,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쉽고 또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용어의 단순함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마 요한복음은 쉽고 또 그렇게 요한복음부터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단음절의 단어들과 이음절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쌍의 그 구절을 예로 좀 들어보면 여러분 이 언어들이 얼마나 단순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서는 가장 심오한 복음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일곱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개의 접속사와 두 개의 전치사와 네 개의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초등학생들에게 이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뜻인지 물어보면 아마 다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조합해서 본다면 이만큼 심오한 어떤 표현이 없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나 또 어느 철학자나 할지라도 이 나름대로의 진리를 밝히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뜻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단어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어들 하나하나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한 거죠. 또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문장이 갖는 의미는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롬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은 영적인 신비의 깊이를 나타낸 데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진실한 언급은 이제껏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피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닿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보다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 이것은 왜 요한이 그의 복음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마 주후 1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죽고 신약의 모든 기자들도 이제 다 저 세상 사람이 되고 요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교회의 첫 번째 이단인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며 또 사도들만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자 세린투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나 수호록은 이것은 전혀 논쟁적인 복음이 아니며 또한 요한은 그 문제를 논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판단으로는 요한 복음은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고 좀 더 영적이고 깊은 그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교회 요청에 부응해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공간의 거대한 공허를 통과해서 영원한 또 고요한 희랑지대로 내려가 도저히 태초라고 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셨으며 그 이전부터 계셔왔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후로 수십억 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이어서 1장 3절이 기록된 것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은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주님을 현미경 밑에 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는 누가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방법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동정녀 탄생을 복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이르면 그것을 읽고 연구함에 따라 투명한 빛과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교회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들은 불신자들 역시 뭐 다 그렇습니다만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개별적인 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단순한 복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은 단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은 상당히 심오한 것이죠.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심오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경이니까 요한복음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를 벌써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13장에서 그 17장까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의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락방 강하다 그러거든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한 불신자에게만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쭉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서 알리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맞습니다.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서론을 여러분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은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사실상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비록 성육신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그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시도를 했고, 또한 그는 그것들 중에 일곱 개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 일곱 개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정원에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건 사실 그 매우 극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는 도마가 빠진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출현은 도마가 참석한 다락방, 그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세 가지 출현은 모두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몇몇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것을 물어보시지 않겠나 싶어요. 제게도 물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고기를 낚았는가, 즉 누구를 전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고 계셨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그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가르치심에 따라 고기를 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게 되시고, 그 자리에 아마 있었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주 귀한 식사, 만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아침에 또한 낮과 저녁 때에도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훈련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후에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게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이 이 복음서와 새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 계속 살 것임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곱 번의 사건을 그런 면에서 쭉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들 모두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그 이방 세계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토니우스는 말을 하기를 동방에서는 그 당시 유대에서 세계 한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대가 편만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타키투스도 그와 비슷한 진술을 했는데 또 슈레겔 같은 사람은 중국을 여행 중이었던 불교 전도자들이 주 33년경에 메시아를 찾고 있던 중국 현인들을 만났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 나눠야 될 것입니다. 당시에 뭐 모든 그런 종교들 있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동방의 이 박사들도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한 기대치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이 신자들의 필요에 맞도록 잘 기록되었듯이 동방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동방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들은 애굽인들, 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도인들과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 매기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좋은 시대에도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티벳이라든가 뭐 외몽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곳은 아직도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곳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부요와 그 바로 뒤에는 비참할 정도의 빈곤이 사실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땅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분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해명되어야 할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비의 땅에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태초 이전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셨던 거죠. 동양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뭐 이스라엘도 동양에 속해 있으니까요.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어찌 보면 동양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화려하고 끔찍한 신전들과 또 비열한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신전에서는 신비로운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사역으로 그 당시의 성전으로 가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성전에서 경배드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악과 거짓된 것과 타협된 그 어떤 것도 거룩함 속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동양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참 빈부의 격차도 많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전 세계가 필요라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어떤 형틀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고 모세는 요단강 동편 땅을 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고 하면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모세가 그 세 지파, 그러니까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23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세 지파에게 하시는 명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는데 너희들이 제일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뒤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적들을 무찔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미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도 이미 이제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목축도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처자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 땅에 있어도 괜찮다고 이제 모세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처자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자도 남겨놓고 이제 남자들만 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혜택을 이 사람들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너희들이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라. 그것이 모세가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보셨죠? 내용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예요. 영어가 아니고 불어인데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러한 의미랍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의미가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의미래요. 근데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 신문에도 가끔씩 나오는 표현인데 언제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사회 고위층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를 이야기할 때,
2: 그러니까 어떤 특권층, 기득권층이 의무, 책임 그거 이야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을 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영국 군인들이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칼레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막 저항을 하지만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레 시민들이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차라리 영국 왕에게 항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절단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시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뭘 요구하는가 하면 오케이, 당신들의 항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저항해 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중에서 6명을 뽑아가지고 교수형을 내가 시키겠다. 그게 요구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6명만 나한테 데리고 오면 그 6명만 내가 대표로 교수형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내가 죽이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레 시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죠. 누가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가면 이제 죽는 건데 그 시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제 6명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에서 제일 부자인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형을 당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선 거예요. 제일 부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장도 나섰습니다. 저도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자들, 또 법률가, 이 사회 고위층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명이 추려졌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왕이 요구한 대로 이제 잠옷바람으로 이제 교수형 당할 준비를 하고 그 흰장으로 가요. 그런데 그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한 왕비가 자기 남편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 살려주자고. 저렇게까지 항복했는데 살려주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이 왕이 살려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 자청에서 그 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청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6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이것이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특권층이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뒤로 뺀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책임감 없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의 그 개념이에요. 영어에 노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블, 고귀한, 귀족의 그런 의미죠. 그리고 obligation은 의무라는 단어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하고 조금 이게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어를 몰라서 영어는 제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귀족의 어떤 의무, 책임 그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 세지파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많은 혜택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땅도 받았고 너희들은 이미 많은 부도 이루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처자에게도 내가 큰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기득권층 또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인가 하면 영적인 면에서 그래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득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 사람들이 별로 흉 안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은 흉 보고 욕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득권층이라서 그런 거예요. 깡패가 자기 부모 폭행하면은 그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부모를 폭행하면 그건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사회 특권층으로서 교수인데 뿐이 돼야지 부모에게 그렇게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조금 나쁘진다면 그거는 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엉뚱한 짓 하면 그거는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층이고 우리가 특권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득권층, 특권층으로서, 영적인 특권층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줘가지고 그들도 영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그들도 천국 소망 바라보게 하도록 해주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가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얼마나 편리해져요. 근데 그 바로 옆 마을은 아직도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기의 혜택을 누리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기를 소개해주고 전기가 들어가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특권층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만 누리고 사는 거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어느 마을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뭐 아니면 좋은 우물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옆 마을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 흙탕물을 퍼와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에는 이제 그런 동네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이제 맑은 물을 마시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만 그것을 누리고 살면 안 되겠죠. 물 없는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주든지 자기네 수도를 그쪽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마시게 해주든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기득권층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 소망 보고 살아가면서 좋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럼 그건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그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싸워주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평화를 얻을 때까지,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같이 싸워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었으면 그때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22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그런 명령을 주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저 성들을 우리가 함락시킬 것인가? 참 많은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리더인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갑자기 내가 암 진단을 딱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큰 병 발견될까봐 건강검진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한 분 계세요. 예. 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큰 병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내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먼저 떠나서 나 혼자 남으면 어떨까?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어떤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같이 그럴 때도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 마음속에 생깁니다.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생활이 과연 어떨까?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게 될까? 직장에 이제 새로 취직을 해서 들어가도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남자들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군대 가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 퇴직은 해야 되는데 퇴직 후에 내 생애가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까? 아,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 만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요. 눈에 딱 보이면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안 두려워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세요. 위험한 데로 가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된 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의 영안으로 보셨다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젖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1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1불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하는데, 뭐에서 자유를 해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자유가 뭐였어요? 십일조에서 해방, 주일 성수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자유란 건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연보거든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본 말씀은요, 2주 전에는 산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었죠. 산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진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미리 보았습니다. 놀라운 세계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게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믿으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 계세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에는 믿으세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망을 가지라 할 이유가 없다니까, 천국에는. 왜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건데, 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게 지금 내 눈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이게 산에서 내려올 때죠. 그래서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고. 아, 이걸 천국의 모형을 잠시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지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해요. 아,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음이고 실패인데 메시아가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럼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세 명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메시아상은 죽지 않고 영광을 주는 메시아.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찌 됩니까? 엘리야가 왔지 않느냐?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나중에서 알아듣죠. 아, 그분이 세례요한이었네? 이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할 거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딱 알아듣는 게, 아, 그분이 세례요한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왜 산 아래 내려와서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없다라는 이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2주 전에 또 지난주에도 같이 본 말씀입니다만은,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는, 4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는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산 위에 못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 있고, 모세는 조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산 구름 밑에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못 올라왔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돌에 침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위에, 산 위에 있을 때에, 아,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 중에 거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이 천국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 얼굴조차도 광채가 빛났습니다. 내려올 때에. 자, 그래서 산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소망도 필요 없잖아요.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산 밑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제자들은 지금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벌벌 떨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대비해 보시면 아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된단 말이죠. 산 위에서는 영광 중에 여기가 조사원인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동네 삽니까? 산 아래. 지금은요? 산 위에. 근데 문제는 이제 산 위에 지금 올라온 사람이 있고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고 산 위에 아직 못 올라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온 사람은 뭐예요? 지금 말씀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 나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이설교를 하고 오후에 있어봤거든요. 과연 산 위에 경험한 사람 몇 사람 있는가? 5분 안에 다 사라졌어요. 아 역시 우리는 아직도 산 위보다는 산 아래가 좋구나. 예, 실감을 했어요. 야 역시 산 아직은 뭐 우리는 산 위로 갈 마음이 없구나. 산 아래로만. 더운데 지난주까지 더웠잖아요. 뭘 그리 더운 대로 빨리 내려가는지. 아, 그 믿음 없는 세계로 말이죠. 오늘 산 아래 동네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을 때는 정말 영광교에 있었는데 산 밑에는 이제 금송아지 생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다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백성들은 다 진멸당해 마땅하거든요. 왜? 언약을 배반했거든요. 언약 배반은 언약을 체결할 때는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피를 뿌리다는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 위에서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심판을 하죠. 책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도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원래는 40년 지낼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약 1년 걸쳐에 요단강 근처에 와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10명은 못 들어간대요. 그들은 너무 강하고 무기가 크고 신체가 크고 뭐 성이 튼튼하다.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해서 못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데모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하나 뽑아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내 다 죽이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인다니까요. 뭐 60만 명 넘을 수 있잖아요. 6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시고 20세 이하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율법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를 다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거기에서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16절부터 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환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심히 패역한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 진실은 믿음으로 바꿔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히 패역한 세대 왜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 내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민족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속에 살았다니까요. 낮에는 무슨 구덩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이 광야를 보호해줘요. 밤에는요? 불 기둥. 새벽에는요? 구름 불 기둥이래요. 성경에 분명히 구름 불 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새벽에는요? 온도가 적당해야 되니까 구름과 불이 섞인 구름 불 기둥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세밀해요. 24시간 에어컨 틀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장 적절한 온도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들 위해. 그러함에도 날마다 뭐가 터져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길이 안 좋다. 먹을 게 영 이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10년째 그것만 먹었어요. 이 맛없다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란 뭐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24시간 새벽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가시는데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까요? 질문, 이거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까요? 예, 좋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몰랐어요.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단어는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단어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고, 믿음에 대한 단어 다 바꿔야 되고요.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사전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종살이라는 데서 해방되어 나 행복하고, 억압 없고 멋있게 아름답게 잘 사는 그걸 뭐로 생각한 거예요?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가는 과정인데, 그 광야, 그 구원하여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가구나.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살기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정말 생존만 근근히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놀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끌려 나오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지금 인도하여 가시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구원의 과정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을 꿈꾸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 받은지를 몰라요. From 어디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영원한 멸망받아야 상태, 그 죄에서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몰라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제대로 안다면 지금 단칸 세방에 살지라도, 비록 달달이 이자 갚아가면서 살지라도, 자식이 비록 뭐 제대로 취업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인식한다면 상관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구원의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로 구원받은지 모르니까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예배당에 와서 내 보따리 내라라고, 내 보따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의습자는 뭐 봉사 좀 했다고요? 헌금 좀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좀 해보고 거래하려고 나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예배드림, 찬송, 헌신, 봉사, 헌금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거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애들에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말씀의 연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연보 보낸 거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다른 교회는 참여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연보에 참여했고 내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두 번이나 헌금 보내줬다. 그리고 에바브로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들의 내가 마치 선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연보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론 그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연보하셨어요. 자기 몸을 살과 피를 찢어서 십자에 죽으신 그것이 연보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보로 살게 되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그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요 아름다운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학교 오면서 연보한 사람 손들어보세요. 네 명 손들어서요.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4, 50명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4, 50명 중에 1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뭐 자기들 돈 없으니까 부모가 그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와 선교 정책을 펼쳤는데 교회가 외부에서 계속 그 후원을 해주면 자립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그 연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정식 선교사님 있잖아요. 인도에서 오래 사역하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우리가 매달 뭐 조금씩 아주 선교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정책도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조금은 도와줘요. 기초는 마련해주고 창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만드세요. 창문 다는 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식으로 하면 10원 20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하나 만들었다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우리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돈이 없으면 살을 그죠?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드러내서 그걸 승미라고 해서 재정에 보태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뭐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하는데, 뭐에서 자유를 해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자유가 뭐였어요? 십일조에서 해방, 주일 성수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알아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자유는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연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기뻐한다면 그러면 옛날에 법적으로 하던 그 연보 그때는 뭐 헌금이겠죠? 저는 연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으로 하던 개념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자유하고 기뻐했다면 연보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좀 찔리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뭐라 하고 그게 앉은 학부모들한테 뭐라 했어요? 훈련시키십시오. 왜?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 헌금을 목사님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집에서 어째 가르쳤든지 세상에,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다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애만 뽑으면서 집에 가, 교회 가면서 봉투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이 봉투에 써서 돈 넣어가지고 저한테 자기한테는 뭐, 만 원짜리 주면서 교회 헌금할 때 5만 원짜리 여보세요. 애가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화가 났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기 목사한테 다 주는 것 같아, 자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훈련하세요. 돈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연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산다는 게 믿음 없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돈이에요. 하나님이야 돈이냐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돈에서 넘어져요. 이걸 마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돈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돼요. 할까 말까. 손에서 벌벌 떨리거든. 아, 나는 아직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심어 넣으실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구원하여 가고 계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뭐가 믿음이 없다 그래요? 뭐 의지적 결단, 뭐 힘선 헌신 봉사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내실 일 이미 묵시의 속에는 완료된 그 일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 없다 그래요. 앞에 제가 돈을 예로 들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장례를 누가 책임지고 가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장례 나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노후연금 다 해지, 내려가셔서 전부 다 해지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는다면. 노후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다 해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 연구해버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뭐 돈 많이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정말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다 해약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는 참 믿음 좋네 이럴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럴까요? 제가 이쪽에만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쪽에 할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쪽에 할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아니, 일로 오네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아. 여러분, 믿음 있고 배역한 세대는 딴 얘기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할지 아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늘 교회 와서 믿음, 믿음. 이 성경을 얼마나 오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한 것도 봐야 돼요. 시편 78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시편 78편 찾으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정말 믿음 없었습니다. 패역합니다. 날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인도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을 지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왕들의 시대 한 4,500년 지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어요.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빌론에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시대가 맞춰질 즈음에 이제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왜 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계명하면 율법적 조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계명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찾아본 신명기 32장은 노래로 알려줬어요.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걸 노래로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 노래를 외우잖아요. 노래는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 노래로 외웠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이러니 이는 이렇게 외워서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을 아예 노래로 외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왜 계명을 주었다고 다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신명기서 봤고요. 지금 시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어넘었지만 무려 천년을 뛰어넘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고 배우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들은 3일만 하나님을 원망했다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양식 없다고 원망했, 양식이 있었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기부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때문에 그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얻어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뺏으면 주겠죠.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썩을 걸 구했단 말이에요. 썩을 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파랗게 질려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걸 구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일에서 어떤 주보를 하나 봤는데요. 야, 건축금 작정인데 2111명이 작정했어요. 2111명이 건축금 작정했는데요. 330억대 작정을 했어요. 지금 나온 게 210억대예요. 성년의 기둥이 되세요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예원교회라고. 다락방 2인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락방 총회 해체하고 자꾸만 한기총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전도하고 더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해체 총회하고 거기에 한기총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합동정 한기총에 탈퇴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단들 영입하는 곳에 못한다. 그런데 또 합동측이 교단이 크니까 또 한기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이번에 공청회를 했어요. 거기에 그 제나 문병 교수 한번 소개했잖아요. 그 교수가 아직도 다락방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 공청회 세미나 마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서 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조상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 78편 옛날에 했는데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몇 절만 읽어보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편 78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광에서 한 배반했던 얘기를 지금 시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고기 준다니까 고기 주시겠느냐? 원망했어요. 불신했어요. 근데 고기 왔잖아요. 메추라기 먹고 그게 기부로 갔다고 탐지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원망, 불편,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오늘 무슨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어디를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신발 한 컬러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옷이 옷장에 넘칩니까? 아니면 널널합니까? 넘쳐가지고 창고에 따로 보관해야 되죠. 신발은요? 신발장에 다 넣지를 못하죠. 제가 신방을 한번 가볼까요? 신발 몇 켤레, 옷 몇 켤레, 몇 벌이 있는지? 광야 40년 옷 한 벌로 살았다니까요.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니? 왜? 어디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광에서 믿음 없으면 다 들통났어요. 애굽에서 믿음 없으면 다 들통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까 바로 왕이 쟤들 집 주지 말고 먹고 살만하니까 저짓하지. 뭐 예배? 웃기고 있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하니까 모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세 벌 좀 주세요.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괜히 복음 들었더니 집에 얼음이 더 생겨요. 환란이 더 많아요. 에이, 괜히 저 하나님 목사 저 벌 좀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생각하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비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300억을 작정하더라니까요. 21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동료 어마어마한 렘넌트 센터 10몇 층짜리가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어요. 본당 지하 잘 지어놨어요. 그게 다시 위층으로 올리는 본당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욕하는가?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그러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염불을 안 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 속 시원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눈에 밝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리가 십자가거든.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눈앞에 밝히 안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이 하늘 밑에 산 아래에서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혼과 마음의 자유가 필요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죄의 눈물고 눌린 당신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와 억눌린 것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구원의 길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에 대해서 시편 1편 이제 네 번째 주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전체를 준비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준비한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준비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인생이 아닌가. 아침 먹을 때가 되면 누군가 준비를 해요. 식사 때, 점심 때, 저녁 때 누군가 준비해요. 그리고 그 준비한 손길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옵니다. 모든 계절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미리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하는 것이 준비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이유는 준비하는데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 대해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악인은 마치 겨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려갔다가 저렇게 날려갔다가 마치 더미와 같이 그냥 쌓여지는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글 성경에는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의인들의 회중이지만 의인들의 교회입니다. 의인들의 교회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0: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가 불경건한 사람들이냐?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한 사람들도 물론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먹고 즐기고 마시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세가 없느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없느냐?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해요. 정말 내세가 없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이 정말일까? 그 말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 너가 말하는 그 말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근거가 뭐냐? 근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이 전부라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악인들, 불경건한 사람들, 겨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들의 삶에 공포가, 그들의 삶에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감을 대하는 태도가, 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 공포감이, 인생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그들을 어떠한 생각을 갖게 만드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느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다. 내가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아, 지금 즐거우면 됐지, 내가 지금 누리면 됐지, 내가 죽어봐야 내가 모든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사람들이 왜 불경건한 사람들이고 악인들일까요?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점점 몸이 연약해지고 쇠해지고 병들어지면서 늘 두려움이 점점 커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문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피안의 세계, 미지의 그 나라가 두렵도다. 그 두려움이 점점 엄습해온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쓰는 그의 모든 작품이나 글들이 다 비극적인 거예요. 다 비극적인 거예요. 사람이 배신당하고 병들어하면서 고통당하고 전부 다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생은 비극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비극적인 인생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죄인들이 죄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죄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의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전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유아기에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장년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노년기를 맞이하고 이제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내 묫자리를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전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준비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라면 내 인생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언제 준비하느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준비해라.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네가 힘이 있을 때에, 네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심판을 기억하라. 노년이 되어서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네가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느낄 때에 이미 늦어버린다. 그러면 청년들만 심판을 준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제 노년의 때에 늙음악해질 때에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때 심판을 준비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나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중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고 노년의 사람들도 심판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나이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심판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순서대로 먹지요.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을 언제 준비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는 심판을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할까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은혜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왜?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상급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참 슬픈 것이고 참 우울한 것이고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 주위에 누가 정말 떠나간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슬픈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기쁨이 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언제나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과 등을 져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우리 삶이 정말 어려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심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된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너의 인생 참 잘 살았다.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며 잘 살았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증명할 길이 무엇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과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근거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내가 너를 에덴에서 쫓아내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과 악한 자들의 모습,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겨와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을 우리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의 날이 길지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임박할 진노가, 도끼가 마치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나의 진노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도대체 그 피를 뭐에다 쓰려고, 선지국 끌어먹을 것도 아닌데 뭐에다 쓰려고, 하나님이 제 정신이 있기나 있는 것이냐, 그 피를 왜 문설주에 바르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져 가는 하나님의 심판, 롯과 그 사람들이, 그 가솔들이 너희는 절대 이 소돔의 성에 떠날 때, 이 소돔의 성에서 떠나갈 때의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쉬워함으로, 그들의 재산이 아쉬움으로 돌아보며 그들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언제든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복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고 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구약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말씀이 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이제 그 보여진 말씀 그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이론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주부를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가 니케아 공에 의해서 성경 안에 들어갈 것이냐?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너무 인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놓고 그 성경학자들, 교부들이 전부 모여서 야고보서를 정경화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에 성경학자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딱 한 문장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다 알지요? 해볼까요? 시작. 아는 것, 인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을 준비했어. 그런데 그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나는 심판을 면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는 그의 부활하심을 믿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늘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늘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 도대체 내 믿음에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시편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선함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토록,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것을 열매 맺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선함의 열매. 침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선함의 열매. 내 인생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이 들여지는 선교의 열매. 지난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닥터 플랭클린 라스터,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라스터 선교사님이 패스 더 웨이, 지난주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 분의 그 아티클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티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근데 제가 저 아티클을 읽어보면서, 그 아티클은 본인이 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면서 쓴 글인데, 믿음의 영적 거장.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전하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생애를 오직 한 가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 생애를 헌신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그 수혜를 입은 교회잖아요. 한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미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고, 온 나라에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의 이제 그 피네로, 그 장례식 그 모습이. 제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에 저 라스터 선교사님 그 아내 그 메리 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 아티클에 보면 그 글이 있어요. 향년 9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나이가 90이 넘어도 아내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눈대요. 너무. 그런데 저분에 대한 장례식을 가족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저분으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례를 준비해.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귀한 모습.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뭘 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뭘 지키고자 살아갈까요? 여러분 정말 심판을 믿으세요? 심판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떠한 선함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물질로는 후원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선교인가요? 말은 어떤가요? 내 아내에게 하는 말을 좀, 내 남편에게 하는 말, 남편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요? 내 말하는 것, 힘들었지. 오늘도 고생했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러면서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어려워? 나도 어려워? 청년들은 어떤가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슨 선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정성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젊다고요? 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나이는 순차적으로 먹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실천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능력인데 말로만 믿음의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 뭘 말할까요? 교다. 교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교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능력은요 우리의 선함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내 행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행동,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잘 안 해봤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내 적은 시간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보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인생 전체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인생 전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생 전체는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상급의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겨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눈에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이 드라마는 미국 퍼시픽 가든 미션의 언쉐클드를 번역한 프로그램으로 나침반 출판사 협찬입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브 앤 낸시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탐색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과 삶은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2: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불과 몇 달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2: 스티브, 내 생각엔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것 같아.
1: 아, 왜 그렇게 생각해?
2: 항상 우울해하셨거든. 가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권총을 들어 머리에 대시면서 더 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

0: 난 믿을 수가 없어. 전에 장인어른이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땐 정말 밝으셨잖아.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1: 그래. 아버지는 날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셨을 뿐이었어. 내 생각엔 아버진 내가 결혼하는 걸 보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
0: 네이지, 큰 소리로 울어도 괜찮아.
1: 아니, 울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스티브. 죽음은 아버지가 늘 원하셨던 거였으니까.
2: 낸시, 맞아서 고맙구나.
1: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 좀 괜찮아요?
2: 네 아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믿겨지질 않아.
1: 역시 자살이었군요.
2: 그래, 할아버지 때가 앞마당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셨대.
1: 전 늘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산산조각 내셨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2: 할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었어. 낸시, 내가 네 아빠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3: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결혼한 뒤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방향을 틀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녀 인생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사슬을 끈 코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낸시 닐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우리 가족은 버지니아에 있는 조부모님의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셨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할아버지는 자주 아버지를 꾸짖으시며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스스로 실패자이며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이셨던 할머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고 저에게 찬송가도 가르쳐주셨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는 할아버지 댁에서 분가에 나왔습니다.
5: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2: 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보.
5: 그 말대로라면 좋을 텐데.
2: 에드워드, 아버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은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멋진 남편이고 우리 딸에게 훌륭한 아버지예요. 당신은 그저 술만 끊으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5: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사람이어서 미안해.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2: 난 한 번도 당신 외엔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딸을 주셨잖아요.
5: 그 아이는 내 인생의 기쁨이야. 하지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조종하는 하나님과는 난 아무 상관하고 싶지 않아.
4: 어머니는 가끔씩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죠. 집에선 한 번도 술을 드시지 않으셨지만 대신 술을 드시기 위해 자주 사라지시곤 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사촌 동생과 함께 호기심에 신비주의 이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6: 내가 앞으로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접객판에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했어.
7: 정말? 난 올바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하지만 내 외모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6: 넌 안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7: 난 파티에서는 항상 인기 없는 여자애인걸. 그래도 이제 졸업하게 돼서 너무 좋아. 난 대학에 가서 빨리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어.
6: 그럼 네가 대학에 갈지 못 갈지 전개판을 물어보자.
7: 그래.
4: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시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의사는 안경을 그만 써도 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7: 전 아빠의 기타 연주 소리가 정말 좋아요.
2: 여보, 당신 낸시가 린치버그에서 열리는 미녀 가장 행렬에 참가하는 거 알고 있어요?
5: 뭐? 정말?
7: 네,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빠?
5: 물론 넌 꼭 우승할 거야. 넌 버지니아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잖니. 너에게 필요한 건 어깨를 쭉 펴는 것뿐이야. 넌 약간 구부정하게 걷더라.
4: 저는 그 가장 행렬에서 최선두에 서게 됐고 또 지역극장에서 하는 연극과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대학 합창단에서 불렀던 교회 음악이 정말 좋아서 제가 직접 시편을 이용해 성가 합창곡을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선 깊이 묵상하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한 후엔 뉴욕시로 가서 모피를 제작하는 직업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 직업의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저를 리무진으로 모셔다주는 남자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모여드는 속물적인 무리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저는 작곡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올바른 남자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이벤트죠?
8: 실존주의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단돈 2달러로 당신의 정신을 확장시켜보세요.
7: 안 될 거 없죠. 제 이름은 낸시 해리슨이에요.
8: 아, 낸시.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4: 전 그가 저를 기억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그가 전화를 했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8: 아, 그럼 여기엔 작곡을 공부하러 오신 거군요.
7: 그리고 당신은 이곳의 학생들의 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온 거군요. 당신은 정말로 실존주의를 믿어요?
8: 네, 믿고 말고요. 난 인간이 그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 보상하는 게 아니죠.
7: 나도 내가 더 이상은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로 있어요.
8: 난 실제 세계를 원해요. 합리주의와 증명 가능한 것들이요. 난 모험 그리고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하면 알래스카로 가려고 해요.
7: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8: 교육이요.
7: 정말 멋진 도전이네요. 스티브는 저보다 어렸지만 저는 그의 열정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스티브가 알래스카로 가려고 준비하던 즈음 하루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9: 낸시, 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결혼해서 나와 같이 알래스카로 가요. 당신도 그곳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7: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9: 그렇다면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7: 물론이에요, 스티브.
9: 난 교회에서 하는 성대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요?
7: 저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알래스카에 교사 지원서를 냈고 곧 승인을 받았죠. 우리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관에서 결혼한 뒤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저는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0: 스티브, 난 죽음이 이해가 안 돼.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지?
8: 죽음은 단지 인생의 끝이야, 낸시. 그게 전부야.
10: 아버진 무신론자셨어.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8: 낸시, 하나님은 없어.
10: 도서관에서 종교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봐야겠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4: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만 제외하고 모든 책을요. 그런데 그즈음 복부 통증이 시작됐는데 통증은 몇 달 동안 지속됐고 저는 절망한 상태에서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10: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든 상관없이 절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3: 기도를 마친 후 전 혹시 누군가 제 기도를 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통증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통증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죠. 잠을 잘 때마다 여러 악몽들이 저를 항상 괴롭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 꿈을 하나 꿨습니다.
8: 장인어른이 꿈에 나왔다고?
10: 난 해안 근처에 사는 것이 무서운데 어디로 이사하는 게 좋을지 아버지께 여쭤봤어.
8: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10: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넌 곧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 스티브, 나 곧 죽게 되나 봐.
8: 낸시, 말도 안 돼. 당신 요즘 이상한 책들을 너무 많이 읽더라.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는 거야.
3: 며칠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신 내용의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사라졌고 전 그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죠. 그러나 저는 신비주의 이교와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이 충돌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정서는 매우 불안정했죠.
8: 아직도 책을 읽고 있어? 거의 자정이 다 됐는데. 한 대 피워봐. 잠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10: 고맙지만 괜찮아. 그거 피면 머리만 아파.
8: 이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난 당신이 파티걸인 줄 알았는데.
10: 대학 땐 파티에 정말 많이 다녔지. 하지만 당신을 만났을 무렵엔 그런 삶에 지쳐 있었어.
8: 하지만 난 파티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10: 당신, 내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남자들의 비밀리스트 알고 있어?
8: 비밀리스트? 아, 이런 계산적인 여자 같은 이라고?
10: 물론이지. 솔직히 당신은 3등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당신은 한 법대생을 밀치고 우승했지. 그 사람은 파티를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 난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8: 아, 난 하나님이 일에만 열중하는 독실한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10: 난 지금 사람들과 대화하는 신을 찾고 있는 중이야.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알래스카에서 거의 4년을 살았을 무렵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브는 경비행기를 갖고 있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고 그동안 저는 그의 아내와 시간을 보냈죠. 그냥 저 혼자서 다른 종교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왔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11: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10: 지금은 정말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11: 기도는 하세요?
10: 친정어머니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11: 성경에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0: 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치료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몸이 나아졌을 때 그분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11: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꼭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난 후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해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도 정말 훌륭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10: 그동안 제가 연구한 종교들 중에선 사람들과 대화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요.
11: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 그중 법인의 조종사로 일하던 스티브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편자를 다루는 과정을 배우려고 테네시로 떠났고 2주 후에 면허를 따서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4: 제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8: 뭐야? 난 당신이 성경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4: 이 책이 딱 한 권 남아있더라고.
8: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데.
4: 정말 놀라운 건 이거야, 스티브. 내가 그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신을 찾아온 거 알지? 근데 여기 시편에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더라고. 시편 50편 말씀 잘 들어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8: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4: 실제로는 아삽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어. 난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라.
8: 뭐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도 말했던 거네.
4: 맞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도 말씀하셨어. 잠깐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 않아?
8: 와우, 놀라운데?
4: 어쩌면 나 유대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적어도 그들의 하나님은 이해가 되거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분이야, 스티브.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악령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줄 법한 모든 신들을 떠올려 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전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났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지만 당신을 완전히 알기 원하고 저의 남은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스티브는 저를 별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신약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갔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갔고 우리 사이에는 너무도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티브가 저를 불렀습니다.
8: 낸시, 당신과 상의할 게 있어.
4: 좋아, 여보. 무슨 일이야?
8: 우리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너무 분리되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는 작자와 사랑에 빠져 있어. 그리고 이 예수란 자는 내 삶의 방식과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내가 떠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4: 스티브.
8: 지모님이 다 써놨고 당신은 여기서 장모님과 함께 살아. 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테니까.
11: 다음 주에 우리는 이들의 결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생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연 이미향, 현경수, 이명숙, 정운석, 김기흥, 정영경,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유전학에 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포는 그저 물 같은 젤리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다윈은 살면서 획득한 특성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DNA를 발견하고 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100년이 넘도록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현재는 진화론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낭포성 섬유증은 단백질의 무작위성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체 유전자 중 천만분의 1의 확률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의미하죠. 여태껏 인간에게 4천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알려졌는데 그중 어떤 것도 이롭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익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항말라리아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의학적인 개입 없이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돌연변이 비율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위해선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만에 한 번꼴로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계산처럼 만약 생명이 30억 년 이상 진화해 왔다면 지금쯤 모든 생명체가 나쁜 돌연변이로 인해 전부 죽었을 겁니다. 마구잡이식 무작위 돌연변이는 바다의 조류를 인간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의 발단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거나 또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 무시당한 감정은 교회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사랑하며 존경할 줄 아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장하며 심이 있는 요람입니다. 하지만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가정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정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과목을 청취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얼굴 보니까 반가워요. 에이씨, 짜증나요. 반가워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멀리 전도하러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외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 잡혀요. 들키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안 잡히고 와서 에이 잡혀가 버리시면 목사 안 보고 좋을 텐데 기분 나쁜데 왜 안 잡혀갔지? 혹시 이러는 사람 있을까 싶어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는 우리 성경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진짜로 잡혀서.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0: 만약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잡혀서 감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감옥에 있어도 편지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아마 이번 주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걱정할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셨다. 왜 그럴까? 막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늘 푸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저는 감옥에 있지만 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보스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대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래도 복음은 전혀 안 막히고 잘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약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었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몰래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주 막 중노동을 시키고 때려놓은 총살도 시켜요. 정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아마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 엄마 아빠가 많을 거고요, 부모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하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 네, 디모데 이름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면 함께 간 사람들 중에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사람을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읽은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태경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인은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제가 빌립보 교회 가보니까 다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하면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목사님 위로가 될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는데 여러분들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제 일을 하나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목사님 신부를 맡길까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뭐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잘 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요, 한 달에 한 번 왔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뭐 선생님도 뭐 왔다가 갔다가 뭐 지각하고 이러면 선생님, 목사님이 일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1: 맡겨요!
0: 못 맡기죠, 그죠? 편지를 보냈는데 가다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체부는요, 편지 배달한 사람이죠. 근데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편지를 배달하기 싫어가지고요, 편지를 한 묶음 강에 가서 버려버렸대요. 이 사람 무슨 자기 없어요? 우체부 자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데 진짜로 충성된 사람이 누구가 살펴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왜 디모데를 보내냐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사정을 잘 알아보고 또 바울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첫째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첫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쁘면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나 오늘 다른 일이 바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게 정말 죽을 정도로 바쁘거나 정말 죽을 정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학교 가는 일이 바빠요. 내일 시험 치니까 오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는 내일 시험 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말씀도 안 들어요. 나는 내일 어디 가야 중요한 시험이니까 오늘 나는 교회도 안 오고 공부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석을 해요.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할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데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정말 그게 더 중요한 일일까?
1: 아니요.
0: 아니요? 맞았어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자기 볼일 보러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아들 준비됐나요? 그래도 말씀 잘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아들 준비돼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보니까요, 나는 밭을 사서 밭 보러 가야 된다고. 나는 오늘 자가용을 샀는데 시운전 해보러 가야 된다고. 나는 소를 사서 오늘 한번 저 불어보러 가야 된다고. 예? 그렇게 사람들 다 가버렸어요. 아, 불러도 무시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어떻게 가느냐고. 아, 참.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하고 자기 볼 일 보러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일이 정말 1등인가? 내 삶의 1등인가? 아니면 내일이 1등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안 그랬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정말 정말 수고를 했어요.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먼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이제 풀려나면 갔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빌립보 교회에서 또 연보를 했어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연보한 것을 배달도 하고 왔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하고 연보를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오고 또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니까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면 와, 이 예수님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구나.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말씀을 잘 들어.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사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성아, 너는 이제부터 누구에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예성에게 예성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예성이 딱 붙여줄 수 있어요. 갑자기 예성이 친구가 와서 예성이한테 이렇게 말해. 예성아,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친구가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니까 아직 말씀 잘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죽으신 예수님아 잘 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에게 친구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예수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는 이런 것이 다 누구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형제됐다고 하고 군사됐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보낸 사자가 되어 사자랑서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어요.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에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걱정이 되었죠. 빌립보 교회 때문에 걱정됐지만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너무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병을 좀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세요. 예찬아,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책임을 얻은 게 너무 기뻐요. 이 기쁜 일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어서 병이 들 정도가 됐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보냈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뭐 일도 했을 것이고 심부름도 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몸이 죽게 됐는데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목사님은 막 복음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막 아파서 죽을 만큼 그렇게 전하지 못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마치 제가 금요일날 왔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저녁까지 했는데 12시 반까지 준비를 했어요. 12시 반. 그럼 밤 12시 반에 집에 가서 1시쯤 누워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왔거든요. 그럼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근데 원래는 오후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사실은 밤잠을 안 자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참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아 오늘 오후에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빌립보서요 4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거 다음에도 보겠지만 오늘 한 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3절 빌립보서 4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니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생명책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병들어 죽게 되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몸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심하면 결석해. 뭐 결석했다고 꼭 뭐 생명 기록되지 않았다 그 말을 할 수 없지만 뻑하면 지각해. 자기 일이 더 바빠. 그래서 일이 안 바빠. 자기 일 때가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는 게 그냥 찬스다 이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기회다. 도망가자. 일만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생명책이 과연 기록되었을까? 그런데요,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었다면 따라 합시다. 나의 일보다,
2: 나의 일보다
0: 예수님의 일이,
2: 예수님의 일이
0: 최고입니다.
2: 최고입니다.
0: 어떤 사람 가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은 돈을 잘 버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힘들게 지금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목사님하고 허그했어요. 허그.
3: 허그.
0: 포옹을 했다고요. 너무 기뻐서.
3: 어떻게
0: 했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여성이.
3: 주의하나요?
0: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왜요? 왜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예수님이?
2: 예수님.
0: 나의 전부입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의 큰 적인 마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 경고의 말씀이죠. 어느 부부가 제2차 대전 당시에 탔던 비행기를 조종하는 항공쇼에 갔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일은 고령의 전쟁 참전 용사들의 반응이었답니다. 노병들은 항공쇼에 참가해서 자신들이 참전했던 전쟁과 자신들이 조종했던 비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그분들이 전투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동안 들었던 최고의 소식은 청년들이요, 전쟁은 끝났다 하는 그 말이었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전쟁, 곧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를 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로 낙심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편지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는 성령께 항상 의지함으로 대적과의 싸움에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녀들아 전쟁은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라고 하실 그분의 말씀은 전시의 군인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동을 일으켜서 우리 눈에는 눈물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신앙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대적하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건축하신 천국과 그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옷차림과 생각과 행동은 천국의 삶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듣고 부르는 음악 또한 세상과는 달리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BBN이 보내드리는 찬양은 구별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의 구별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은 반문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이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만큼 크신 분인 동시에 우리의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다 들여다볼 정도로 섬세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두뇌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각도도 다르고 내면에 담고 있는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서로 오해하고 삐치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자분들의 마음, 이걸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묘하다 못해서 좀 애매하기까지 한, 때로는 이게 뭘 원하시는 건지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라.

0: 보다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따질 케이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억셉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믿고 억셉트할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문하고 따지는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때에 따라서는 대어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위에 우리 스스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만 상할 뿐이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최선이다 믿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준비하신 계획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바른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반문하며 대어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억셉트하고 순복할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전주예수병원의 닥터 크레인 박사님에 대한 스토리 이분은 존스 하킨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오셔서 22년 동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하신 남장로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에 신사 참배 거부 때문에 폐쇄되었던 그 병원을 다시 그분이 세우시고 한국 땅에 인턴 제도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1949년도에는 9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배에서 1063개의 기생충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기생충 박멸 운동을 시작했던 분도 바로 이 닥터 크레인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왔을 때에 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안식년 기간 동안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는 그야말로 신실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두 아들이 강에 나가서 이렇게 배를 타다가 그만 익사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에 불이 나서 집 전체가 전소가 되어지고 그 바람에 자기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닥터 크레인이 그 집에 도착해 보았을 때 잿더미가 된 그 집 앞에 세 구의 시신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있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닥터 크레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신에게는 두 가지 압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옵션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억셉트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원망하며 대어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찬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말 끝에 그 집사님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우리 닥터 크레인 박사님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극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준비해 놓았던 축복들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절대적 결정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일부가 던진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바로 앞전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 말씀 때문에 식구들의 반문이 나왔습니다.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만든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중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임할 수 없는 건 아니냐, 본인이 다 결정해 놓으시고 행하는 것인데 우리 보고 어찌란 말이냐, 이와 같은 반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어들고 반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겠느냐. 감히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어도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표현은 뭘 지적하는 것일까요? 너는 피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위치에는 우리가 감히 나를 만든 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적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거나 대어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구원할 사람 따로 뽑으시고 버릴 사람 따로 뽑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의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모든 자들이 다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실 자들을 선택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악한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절대주권과 선택의 실제적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표현이지 절대로 블레임 받아야 될 사유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는 아시죠? 우리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전도 훈련을 시작했던 분이시죠. 지금 물론 세상 떠나셨습니다만은 다섯 명의 친구가 은행을 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짐이라고 하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이 그 다섯 친구를 말렸어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다섯 명이 지미를 밀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지미가 그 다섯 명 중에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엉켜서 싸웠어요. 못 가도록 막 엉켜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른 네 명의 친구는 은행으로 가서 은행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 한 명을 살해하게 되고 도망을 쳤지만 결국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담하지 않았던 한 명의 친구는 형을 면하게 됐어요. 이 대목에서 제임스 케네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누구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행한 범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행을 털었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한 친구,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았던 그 친구는 왜 형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착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했던 악인이었어요. 그랬는데 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못해서 형을 면한 것뿐이지 사실은 그 형 받지 아니한 사람도 실제로는 악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이것을 제임스 케네디는 긍휼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칙대로 따진다면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주는 것을 mercy,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받는 경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실제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적 결정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결정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억셉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따지고 반문함으로써 리젝트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결정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수용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새 창조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적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21절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히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오늘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토기장애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는 토기장애요 우리는 진흙 우리 찬양가사도 나오잖아요. He is a potter, we are the clay. 그 찬양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게 그 유명한 토기장애의 비유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으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릇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농로 위에 휠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릇이 터지고 말았어요. 즉 깨어지고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릇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내어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에는 그것을 내어버리지 않고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 그게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망가졌는데 깨어졌는데 이것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another pot, 새로운 차원의 그릇을 다시 만드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유다 민족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족이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민족.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야 당연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본문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망가진 그릇이었어요. 우리 자체를 바라본다면은 다시 쓸만한 가치가 전무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의 손으로 빚어내셔서 존귀한 vessel,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그분이 만드신 좋은 작품. New Living Translation,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poema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poem, P-O-E-M, poe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시라고 하는 단어,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상 보게 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빚어내셔서 우리를 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외형을 보고 외모를 보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비참하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래요. 노래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처럼 귀한 분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지 크리스천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태어난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일평생 동안 8,000개의 찬송시를 적었어요. 오늘 건강한 사람들이 한 편의 시도 적지 못하는데 시각장애자가 8,000개의 시를 적었다는 사실 경이롭지 않습니까? 한국의 송명희 자매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 판정을 받고 태어나셨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도 다니실 때마다 고통 가운데 얼굴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나 이 송명희 자매로 하여금 그야말로 유명한 분이 되게 한 귀한 시가 한 편 있죠. 나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곡을 붙여서 나중에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온 전신이 다 불구자가 되어지고 평생 동안 비틀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온 한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새 창조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찌달리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글작품이다. Masterpiece이다. I'm the poem of God. 하나님의 시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어진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에 말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 영광의 풍성함을 안겨주시기 위함. 22절, 23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먼저 22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이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의 뜻은 진노의 대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케이스죠. 자, 진노의 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지칭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반면에 2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24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혹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초청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설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22절을 보시면은 even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야 될 사람인데 그들의 지금까지 범했던 죄악과 잘못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될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은 이번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intention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intention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intention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고 노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린 진노의 그릇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긍휼의 그릇이 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적 영광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누리게 될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플레이스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내게 될 풍성한 축복, the riches of the glory,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참된 차원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하늘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이 땅의 행복과 불행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못 먹는 것 때문에 목매달지 않는 우리는 더 큰 차원의 the riches of His glory, 그분의 영광된 부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월화수 지난 주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지방회 수련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축 스케줄도 있고 또 교회 사역도 너무 많아서 갈 형편이 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부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분의 목사님들이 그 네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다 우리가 펀드를 내고 그분들을 좀 좋은 곳에 모셔서 대접해드리면서 내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좀 피곤했지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제가 한 2시간 반을 차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굉장히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목회 쫓겨다니고 일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진짜 보아야 될 영광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고 사모님들만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아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난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이고 보통 우리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정도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부르지 않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끔 부르시는 노래 정도로 알았는데 저는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같이 모였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게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소망인데 이걸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왜 목사가 되고 왜 사역자가 되고 왜 선교사가 돼야 하나. 우리가 세상적인 뭘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고생하며 어려움 당하며 여기까지 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날의 영광 때문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은 끝나요.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날 그곳에 가서 주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며 부활의 영광을 찬양할 그 자리.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이고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만큼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편가르기 위한 절대 주권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빚어 만들기 위한 주권. 두 번째는 영광된 구원의 복을 안겨주기 위한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주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북쪽 왕국, 남쪽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했던 분이 호세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음녀와 같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실 자체가 음란으로 꽉 차있는 그런 시기가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른 후에 호세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후에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분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경 표현에 보면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화류계에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케이스든지 아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가정에 이런 부인을 데려오게 한 이유가 뭘까?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이 부인이 들어와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좀 착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이 또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고멜의 처지가 이해가 된대요.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 처녀 시절에 마음대로 놀던 여자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던 여자분이 목사와 결혼을 했어. 그 이후부터 갑자기 사모가 되고 나니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나?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 신방 갈 때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묵상하는 이런 생각만 주로 해야 되니 이게 어떻게 고멜이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한 3, 4년 애기 셋 날 때까지 버틴 것도 장한 일이다. 3년 정도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뛰쳐나간 케이스. 아마 사모님 입장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의 가정을 떠났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떠난 후에 다시 데려왔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고멜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쳐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또 나갔으면 또 데려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한 번 사랑했으면 무엇을 행하든 어떤 상태가 되든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 주리라. 여기 하나님 사랑의 포괄성을 발견하게 인클루시브한 하나님 익스클루시브한 것이 아니라 인클루시브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나의 피플로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사랑. 즉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에게 unconditionally 사랑하시는 하나님.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곳에서 그들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회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깨어지되 그냥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어디를 보아도 온전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마저도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이걸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심령적으로 우리 삶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다고 말할 자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금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난 그 부분을 깎아내어 주세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나 우리의 막 나가려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깎아주세요.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하고 상처난 부위들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심지어는 금이 같기 때문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도 보지 못하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의 골까지도 하나님은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쉽게 표현하면 절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어떤 케이스든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고매를 치료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망가지고 무너졌던 유다민족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오는 일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문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복을 준비하시고 나에게와 같은 고통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너무 깊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 너무 아파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역시 여러분을 절대적 사랑과 능력으로 품으실 하나님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능력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어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연 강사의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러면 상징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뭐 어떤 사람은 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팠던 그때 그 시간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해를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트라우마 그러면 저희 아들 생각이 많이 나요. 막내. 그렇죠? 근데 이따가 제가 리질리언스를 또 잠깐 또 금방 다룰 텐데 그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한 30초씩만 합시다. 그래서 세 분 아까 그 나누신 분들하고 나누셨던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트라우마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상징, 심보. 그게 뭔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한 분당 뭐 금방금방 하겠죠. 30초. 네, 다 나누셨어요?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떠오르는 느낌들, 생각들, 비주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일어났을 때 세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를 꼭 하게 되는데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파이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싸우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대해 이겨 극복하려고. 혹은 트라우마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도망가. 그런 아픔들을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전히 얼어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프리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동차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차에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요.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버리면 그게 트라우마예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차는 전혀 고장난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트라우마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마치 그래서 그 모습 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고 에? 그냥 겉만 보면 정말 그런데 그 안에는 트라우마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내부가 망가져서 그분들이 내 아버지였던 거예요. 6.25 때 전쟁을 경험하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 나오고 그런 두려움에

0: 20대를 보낸 그 사람들, 그때 그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정신병자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폴라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전쟁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지.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은 완전히 병들어 있다. 무서운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첫대 내려갈까? 심지어는 평화회담을 하고 있어도 저놈들이 언젠가 우리 속이고 다시 칠 거야.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해, 안 정당해? 정당하자고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로 자기 삶이 그 정도 망가졌었으니까. 자기 가족이 죽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아유 정말 저 태극기 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제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Don't ignore it. And hope it goes away. It won't.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치유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스몰그룹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전이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보세요.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 괜찮아. 한 2, 3년 지나면 다 나을 거야. 이민이라는 게 원래 그래.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복제되고 배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를 안 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병적인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나는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했거든요. 여기 와서도 목회하고 심지어는 제가 백인들 교회에 목회했어요. 그런데 백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유니버설한 거예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막 눈에 보여. 내가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어떻게 퍼뜨리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돼요. 만약에 치유되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가 액팅인해서 내 안으로 향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알코올과 약물의 남용이. 학교 일에 대한 과도한 집중, 소란과 난리를 피우거나 우울증, 무기력, 슬픔, 고민, 자책, 부끄러움, 수치심, 무감각, 두통, 소화불량, 자해, 자살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다 치유 트라우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액팅 아웃하기도 해요.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규칙에 대해 자꾸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우울 증세가 나타나요. 폭력, 비난, 무책임해지고 인내와 융통성의 상실, 분노가 폭발하고 타인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고 성적인 자기 포기, 성적 학대의 경우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한다든지 그래서 결혼을 해도 이렇게 부부관계가 참 좋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괴롭히기, 반복되는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액팅 인하고 액팅 아웃하면서 내가 피해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액팅 인하고 액팅 아웃하고 액팅 인하고 액팅 아웃하면서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10명인데 그중에 2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그룹이 난리 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하는데 한 저희 교회가 이제 조그만 청년부가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 좀 커졌어요. 근데 그 한 7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3명이 또 트라우마가 있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맨날 여자 자매 집 앞에 가서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얘기도 안 하고. 교회 자매인데 근데 이 자기 꼼꼼한 골목을 들어가서 그래갖고 갔는데 그 집 앞에 이러고 서 있어봐, 남자가. 그게 아무리 자기 교회 청년부라고 그래도.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전화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게? 교회를 못 나오게 되지. 그런 자매가 하나, 둘 생기면 어떻게 돼? 청년부가 깨지는 게. 소그룹이나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액팅 인, 액팅 아웃을 계속 하도록 놔두는 거죠. 계속. 놔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Resilience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꺾여졌다가 바람에 갈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해서 돌아오는 탄력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트라우마를 다루고 극복하고 치유형을 만들어내고 건강관계를 만들어내는 전환의 사건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구부러졌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빨리 회복되냐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지속됐는가, 얼만큼의 지원이 가능한가, 문제 해결, 믿음, 내적인 힘, 개인이나 그룹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복 속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모든 꽃을 잘라버릴 수는 있지만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파블로 네루다가 한 얘기죠. 치유로 가는 여정의 핵심은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 심혹.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트라우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도 해줄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에 또 진정시키는데 first aid, 아주 응급치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혹은 의식, 예식이나 예배나 기도나 묵상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음악, 노래, 춤, 드럼 같은 거.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춤 같은 거 잘 안 추잖아요. 그렇죠? 춤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하든지 마사지나 스킨십을 하든지 웃든지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놀이나 즐기기나 섹스. 이거는 이제 부부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생활도 하나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제가 요거 하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웨스턴 메디슨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 있잖아요. 중동이나 혹은 옛날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상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대체의학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 경락인데요. 이건 중국말로 경락이고 이걸 이게 나온 데는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경락하는 거나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나 지금 굉장히 같은 지점을 누르는 거예요. 포인트를. 재밌죠? 처음에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 있다. 들어갔다. 혹은 잠을 못 잔다. 우리 아내는 이거 많이 해요. 잠이 잘 안 오고 이럴 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나 봐. 그러니까 밤에 이거를 10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세요. 하셔갖고 세게 두드릴 필요 없어요. 또 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10번. 10번 두들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끝나는 점이 있죠. 거기를 10번.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 여기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그 다음에 눈 밑에. 그 다음에 코, 요 인중.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무슨 뼈라 그러죠? 네, 쇄골뼈 밑에.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 바깥쪽 꼭. 그래서 10번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이렇게 10번 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저랑 제 아내는 기도하면서 해요. 그래서 요거를 세 세트를 하는 거야. 제가 한 대로 10번씩 요거를 세 세트를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트라우마에서요. 트라우마는 머리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몸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바디하고 내 정신하고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에서는 이 몸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들을 알아가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댄싱을 한다든지 엑서사이즈를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큰아이는 그걸 잘해요. 남자는 되게 단순해 걔는. What? 맨날 이렇게 이제 반응이. 근데 걔는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 쌓인다 싶으면은 Daddy, I'm gonna go out. 그리고선 가서 막 한 30분 동안 뛰고 와. 아니면 뭐 배스켓볼을 한다든지. 근데 우리 둘째 딸아이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걔는 그냥 집에서 막 혼자 막 울어. 왜 우는지 모르는데 해가 울어. 너 왜 우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데. 어? 걔는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런 방식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 capacitar.org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워리나 텐션이 있으면 여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꽉 잡아. 그리고서 자꾸 기도를 해요. 1불 동안. 뭐 3불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우리같이 이렇게 막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식해 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육체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하고 육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도움이 실제로 되는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임상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이제 누가 트라우마를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the power of presence,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로를 줍니다. 넘어가고 이걸 얘기하려는 거였는데요. acting in하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acting out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게 vicious cycle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계속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이 애도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슬슬슬슬 빠져나와.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막 붙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네? 뭐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아프거나 뭐 그런 붙들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 꼭 권사님이 아니어도. 그런 그룹이 항상 잘 돼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야. 같이 우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때문에 이제 교회가 좀 늘다가 그분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인원이 쫙 줄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왕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대학교에.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같이 울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공동체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몰 그룹 안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주지적인 겁니다. 머리로 배우면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각하는 것 같은, 깨닫는 것 같은 게 있으면은 아, 그룹이 늘어나고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 30년 해갖고 배운 경험. 아마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같이 붙들고 우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그룹이 굉장히 커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진선미 중에 진리냐 선이냐 그거보다 아름다움이 모든 걸 넘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스몰 그룹의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굉장히 마른 거죠. 그렇게 돼서 나오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공감, 용서, 정의, 평화, 이런 관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게 돼요. 물론 이게 항상 이렇게 리니얼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났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제, 그래서 화해를 향해서 가는, 그런 조언이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트라우마에 있어서 스몰 그룹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돌아가서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파워 오브 프레젠스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애도해 줄. 야, 너 그거 네가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 응? 응? 네가 아직 이민 생활을 잘 몰라서 그래. 어? 그거는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언젠가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를 보고 뭐가 맞는지, 그렇죠? 뭐가 정의로운 건지, 뭐가 평화로운 건지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작은, 근데 이것도 시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이민교회, 내가 거의 다 가본 이민교회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거예요. 같이 우는 power of presence, 함께한 상태에서 같이 붙들고 울어. 그렇다고 뭐 또 억지로 또 막 눈물을 짜내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1시간 15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가져간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이고, 함께 울고 애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 미션의 시작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스몰 그룹이나 여러분 사역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우린 난 스몰 그룹 이렇게 조금씩 했으니까 Q&A 했다고 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정의나 뭐 이런 쪽에 더 아시고 싶으시면 목요일 날 오시면 돼요.
1: 혹시 그냥 프랙티스적으로 공감 능력을 좀 키우려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남자가 공감 능력이 아주 없거든요. 네. 모두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0: 그러게, 뭐 그게 저는 공감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감정의 illiteracy예요. emotionally 어떻게 표현할 줄을,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못 배웠듯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나는 한국 남자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메노나이트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독일계 계통 사람들이 굉장히 차가워요. 감정 표현을 안 해. 아프건 화가 나건 뭐 이런 거를 항상 이 reservation. 탁 침묵 지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이 많이 그렇게 좀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인가 형제님인가요? 뭐 제가 모르겠지만 형제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사실 그렇고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지적 중에 하나도 당신은 emotionally illiterate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근데 공감 능력을 억지로 해서 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인생에서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 제 아이들, 그러면서 제가 큰 애들 둘 키울 때하고 막내 키울 때하고 되게 달라졌어요. 막내를 놔놓고 걔하고 제가 지금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걔하고 게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시간 같이 보내고 홈스쿨링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걔 감정을 내가 이제 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스트 프렌드가 있잖아요. 그 베스트 프렌드한테 할 얘기 하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가 느꼈고 이런. 네. 그런 폭을 조금씩 늘려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공감 능력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생각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게 좀.
2: 아, 이런 건 어때요? 네. 감정을 인정하고, 아, 너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0: 네. 네.
2: 말하는 것만으로도.
0: 네. 그것도 좋네요. 네. 굉장히. 네.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네. 같이 대화하죠. 네. 땡큐. 또!
1: 드라마를 나눠 보면 사실은 많이 경우에 내가 더 큰 피해자다, 내가 더 슬프다, 그게 결국에는 금메달 따기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더 큰, 뭐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네. 자랑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네.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0: 기술적으로?
1: 그러니까 뭐, 그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0: 그렇죠. 네. 그거.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사실 갈등이라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블레임 리스트를 갖고 와요. 리스트가 있어. 사람들이 다 싸우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특별히 이제 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20년 전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쭈루룩 나온다고. 그런 경우 되게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모를지 모르지만 쭈루룩 마치 준비된 듯이 리스트를 딱 꺼낸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왜냐면 준비를 한 거야. 그게 이제 제가 목요일날 더 다르지만 그런 리스트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부부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져. 리스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남편은 그럼 나는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걸 얘기하면 좀 길어질 텐데 그 얘기를 제가 아시고 싶은 목요일날 제가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가야 되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노 형제님은 개인적으로도 아니까 얘기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가셔야 되니까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우리 목요일날 뵐 분들은 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해서 한결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집니다. 현재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오늘 BBN 전도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나누어 주신다면 현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전도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신 전도 카드는 매수와 상관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해야 할 사명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일을 먼저 하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조지 레드는 그 신학신학자 조지 레드는 그의 저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말쿠트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의 역동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할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7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했어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 어디 있나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백성 가운데 같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뒤에 모세의 성막을 그대로 본받아서 솔로몬이 돌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에게로 옮겨 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이 새로운 인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시대를 여셨어요. 그것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이 땅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시대를 여시고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새로운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서 일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를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 미국인의 교회 예배 출석이 전 국민의 40%라고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교인 숫자는 주는데 갤럽에서 말하는 건 계속 40%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설문단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33만 개 교회 가운데 20만 개 교회를 1980년대부터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교인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2004년도에 예배 출석에 의하면 17.7%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부도덕함과 그리고 교회의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홀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조지 레드는 말하기를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들의 교제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155개의 교회를 계속 조사를 하고 교회 성장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분류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을 가지고 교회 성장학자 올슨이 말하기를 두 종류의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50명 미만의 소형교회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16.4%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그리고 2,000명 이상의 대형교회가 21.5%가 성장을 했습니다.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이 중형교회는 거의 성장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대형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성장하는 교회에 독특한 하나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소그룹과 공동체성을 강조한 겁니다. 교회 속에 작은 교회, 스몰 철치 네트워크를 교회 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스몰 소그룹 사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교제권, 친밀한 교제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교제권을 살려낸 교회는 성장을 하고 교회의 교제권을 살려내지 못한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속의 교회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속의 교회 전략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교제권을 살려내자는 겁니다. 교회 속의 교회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유아적 단계입니다. 우리는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대응교회만의 진정한 교제권을 회복하는 교회 속의 교회의 전략을 살려내야 합니다. 미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최근에 50명 미만의 소형교회가 급격하게 골목마다 세워지면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중 속에 더 큰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50명 미만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족처럼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작은 교회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오늘 3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을 하고 70년 동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은 하나님 앞에 제단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7월에 모였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7월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달이 유대 달력에서 7월입니다. 7월은 저희 태양력으로 하면 8월이나 9월쯤 해당이 돼요. 가을 막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가장 거룩한 달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속죄일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속죄일은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초막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새로운 귀한 세대가 초막절을 지킴으로 거룩한 땅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출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시대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초막절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세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가 몇 번 나올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3절에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기간 내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5절에 그 후에 초막절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강조돼요. 왜요? 번제는요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산 그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가 열리고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성막 시대도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에 일어나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주 불량한 제사장입니다. 불량한 예배자들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모독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를 대충 대하는 우리들의 이런 태도가 방관자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사무엘을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충실한 제사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은 다 이루어내고 살고 싶어요. 내 뜻과 내 마음, 내 뜻대로 다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약속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로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배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970년대 미국에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과 히피들이 세상 쾌락과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져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걸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 지저스 무브먼트 70년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한복판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 히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갈보리 채플의 문을 열고 히피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예배당에 온갖 지저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복장을 하고 카펫에 앉아서 히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과 마약에 찌들고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방황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섹스의 쾌락에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염세주의 철학에 빠져서 히피들과 어울렸던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히피들과 어울려 있다가 척 스미스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른 히피들과 더불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도 그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죄의 더러움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7절에 10절까지는 지도자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10절에 13절까지는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7절에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다시 스룹바벨 성전 재건축의 기록이 마치 솔로몬 시대의 기록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 과정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에 석수와 목수를 보낸 거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에 7절에 보시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줘서 어디로 보내요? 두로와 시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같이 보내서 백향목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처음
성전 건축에 시작하고 오늘 수룹바벨 재건축 시대가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셨어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기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2년 둘째 해에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던 그 시대 때하고 그리고 스룹바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때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20세 이상의 레위인에게 성전 건축 감독을 맡겼는데 솔로몬도 30세 이상의 레위인에게 성전 건축을 감독을 맡긴 겁니다. 솔로몬 때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도시 위에 하나님이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기초가 놓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의 레위 자손이 제금을 물고 여호와를 찬송을 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를 세 번이나 반복해. 10절에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11절에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12절에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한쪽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크게 여호와를 찬송하고, 한쪽은요,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성전 기초가 놓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 치욕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로 그들은 다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노인 세대와 옛 제사장들은 대성통곡. 성전 기초가 놓인 걸 보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났던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알고 그들은 크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멀리서 들으니까 이게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뒤섞여서 소리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잿더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고 그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드라마를 새로 쓰고 계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밥소르기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책을 쓰셔서 거기서 자기의 개인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은 찬양사역자입니다. 그분은 뛰어난 예배론에 있어서 탁월한 세미나 강사예요. 찬양과 예배에 놀랍게 쓰임을 받으신 분이 밥소르기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에 있는 시온 펠로우십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1992년 5월에 금요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목을 움켜졌습니다. 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원인 모를 후두에 악성 종양이 생긴 거예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 목소리의 성량을 대부분 다 잃어버립니다.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밤 목사님은 그 절망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 드라마 작가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드라마의 각본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극적인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가 쓰기 시작한 그 이야기를 마치실 거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5절에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밤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부터 배웠습니다. 어려서 교회에서 살아났습니다. 교회 예배마다 참석을 하고 모임마다 참석하고 그래서 목사님 부부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성장하니까 교회 부서에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뭘 간증할까를 생각하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면 막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도 좀 간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네 인생이 지루하지? 야 하나님 내 인생 진짜 지루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야기 좀 쓸까?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쓰러진 게 그게 92년 5월인 거예요. 설교자가 목소리를, 찬양인도자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도 마이크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 교인들이 겨우 설교를 알아들을 정도가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절망에 몸부림을 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셨다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이제 우리 이야기 좀 쓸까? 이제 네 이야기 좀 쓰자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치료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루하고 힘들고 지친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러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밤 목사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인생에 재앙을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예 하나님이 선언하시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평안이다. 이렇게 사는 게 평안이라고요. 20년 동안 목을 움켜잡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찬양도 인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목소리를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미래가 있다. 어떤 미래요? 목소리가 다 빼앗긴 채 20년이 넘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밤 목사님이 내 인생의 보석 같은 이야기라고 뒤에다 쓰셨어요. 92년에 이 일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든 책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글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94년 여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급 6개월 안식년을 준 겁니다. 가서 쉬시라고. 너무 교회가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같은 동네에 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 낯뜨겁고 민망하고 답답한 겁니다. 목사가 목소리 잃어버려서 설교를 못해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주말 예배를 그 토요 예배를 준비했는데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를 미리 드렸으니까 주일날 이제 집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어떻게든 읽으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움켜안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제발 이제 그만합시다. 나 포기할 테니까 그만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주일날 야구장을 가신 겁니다. 목사 되고 그 이전에 갈 일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컸으니까 처음으로 주일날 야구장에 간 겁니다. 야구장에 가니까 막 팝콘 먹고 뭐 핫도그 먹고 그 광경을 애들이 다 처음 본 거예요. 그 군중의 환호성 속에서 자기가 주일날 또 야구장에 와 있다는 게 이게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왜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한참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떠드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함성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미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내 편이다. 어느 때보다 나는 내 곁에 가까이 있다. 지금 너는 답답해하지만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다.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한편의 멋진 드라마를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 그 생각이 들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밥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층 야구장 저쪽 외야 쪽에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면 야구공 하나 보내달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쪽으로 공이 날아올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2층 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니까. 만일에 내가 네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야구공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경기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선수가 공을 때렸는데 이게 탕 맞고 팅팅팅 하더니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딸 무릎 위에 공이 뚝 떨어진 거예요. 앞에 앉은 노인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30년 동안 야구장을 다녔는데 한 번도 공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 행운하라고. 하나님이 믿지를 않으니까 저쪽에 날아가던 공이 탱 부딪히더니 탱탱탱탱 해서 바로 옆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딸의 무릎에 얌전히 와서 앉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만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이번에 태권도 이대훈 선수 보십시오. 그가 결국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지난 런던 올림픽에도 은메달에 만족하고 이번에는 아예 동메달밖에 못 땄는데 이대훈 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딴 것이 여기서 끝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못 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다.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아무도 올림픽에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는 것은 평생 갖고 살 만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경험했다. 여기서 졌다고 기죽고 살고 싶지 않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이대훈 선수는 올림픽 메달 따는데, 금메달 따는데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두 번째 실패했지만 그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는 저 선수에게 저 선수가 부럽다, 배우고 싶다, 저 선수는 순간순간을 즐긴다. 그 상황을 즐기는 태도를 자기는 배우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고 멋진 젊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정하신 거래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면 내 인생에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라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목소리가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설교한 만큼은 남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요, 엎드려지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넘어진 거지 자빠진 게 아니에요. 왜요?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리버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이었던 리버만은 9살 때에 단돈 5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 맨하튼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먼은 74살에 은퇴한 후에 노인정에서 체스를 두며 소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체스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혼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젊은 봉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시지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리버만은 화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10주간 교육을 받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8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화가 리버만은 일약 원시인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로 불리웠고 그림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정한 바를 꼭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는다면,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 찬양, 예배, 봉사, 헌신, 누가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께 받을 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줄 몰라서, 어찌할 줄 몰라서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뭐 방송이나 뭐 편지도 받고 막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난리입니다. 세상 천지에 지금 이와 같이 격변이 일어나는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미국 역사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1780년 5월 19일을 미국 역사는 암흑의 날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당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아닌가? 지구의 종말의 날은 아닌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때는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가게도 다 문을 닫았고 수업도 중단하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냈고 막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오면서 온통 그 동네는 다 온수장, 그 지역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커네티컷에서는 주의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날이 하도 이상하니까 의회를 하던 의원들이 아 이것을 좀 이게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사 진행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날이 안 좋은데 회의를 중단합시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말세의 현상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은 수많은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무슨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세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막 들을 때마다 그것이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당시 그 커네티컷 주의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장, 오늘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 아니든지 상관할 게 아닙니다. 만일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회의를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심판의 날이라 해도 우리의 의무를 알아야 합니다. 촛불을 켜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맡은 임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거나 직분을 맡아서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결코 특정한 날을 알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또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36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뭡니까? 어느 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를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때냐 저때냐 뭐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말세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 두 달란트를 받았느냐, 다섯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러나 누구나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이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는 것은 네가 재림의 때를 알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그 네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것은 천사에 관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심

0: 한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할 아주 큰 과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고요. 이에 저는 오늘 오직 충성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언제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직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신실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성 뭡니까? Faithful,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맡겨도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고 무엇을 해도 믿음직스럽고 그 결과도 역시 신뢰할 만한 열매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실한 자여, 거짓이 없는 자여, 정직한 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또한 그는 변개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완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과부는 자기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절대로 굶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도 고마워갖고는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용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의주를 훔쳐다가 주인을 부자로 만들겠다. 둘이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천신만고 끝에 정말로 용왕의 여의주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주를 집으로 가고 오는 도중에 그만 강물의 것을 떨어뜨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강물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개는 그냥 포기하고 이제 글렀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양이는 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에 있던 낚시꾼의 꽁무니에 붙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언젠가는 물고기가 여의주를 삼킬 것이고 그 물고기를 낚시꾼이 낚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해갖고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의주를 삼킨 물고기가 잡힐까요? 그러나 잡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겠죠. 고양이가 끝까지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더니 결국은 많은 날이 흐른 후에 낚시꾼이 여의주를 삼킨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이제는 그 여의주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바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고양이는 따뜻한 방에서 주인과 함께 자게 된 것이고 개는 추운 마룻 밑에서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죠. 오늘날은 안 그렇죠. 개도 안방에서 자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뭡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신실함이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맡은 바 직분의 뚜렷한 목표를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고 반드시 성취해내는 바로 그것, 신실, 신뢰, 인내를 지켜나가는 것, 변개치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정한 바를 꼭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갖는다면,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 라고 마음먹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난 여러분의 의지로 생겨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성계지에 교회를 짓겠다. 뭘 하겠다. 한 해 동안 내가 11조를 잘 하겠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 내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겠다고 한 그것을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아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은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난 충성했다. No! 아니라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는데요. 그의 좌우명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좌우명을 가졌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사연이 있는데요. 그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인관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아주 유명한 해군 제독과 함께 면담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해군 제독이 그 젊은 지미 카터 사관생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군인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시 이 젊은 카터는 그 제독 뭐 폴스타입니까? 예? 그런 사람이 막 그 질문을 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넓스가 돼갖고 몸을 막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대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제독이 화제를 좀 더 부드럽게 바꾸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공부는 재미있었는가? 성적은 좀 어땠는가?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다행히도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부 재미있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점수와 등수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이 느닷없이 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또 갑자기 이 지미 카터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면서 또 널비스가 됐다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제독이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자꾸 물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대답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섭게 쏘아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 바로 그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 그 평생의 좌우명이 돼서 그는 늘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연세가 얼마입니까? 9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 빈민자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7월에는 집을 짓다가 탈수현상으로 입원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망치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좌우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인생 끝날까지 충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혹하고도 가혹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 죽도록. 왜냐?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충성은 오직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3절로 4절을 보면, 자, 또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예,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병사로 모집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을 병사라, 군사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는 생명을 내어놓고 싸우는 자인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는 자인 것이죠. 그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헌신된 그 사람이 바로 진정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충성된 자는 자신의 형편과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오직 명령을 내린 주인의 뜻에만 복종하고 순종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 나의 욕구와 또 나의 필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내 생활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한 이것이 바로 진정 충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의 일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이 내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의 종으로 헌신해버렸습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한 헌신을 진정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주님께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항상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항상 보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꼭 교회 안에서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를 모든 직분자들이 다 돌아가며 집사님들 다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적은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기도의 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두 분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정말로 충성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2006년 10월 달에 메시아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매년 지날 때마다 한 번도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누군가는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충성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요? 헌금을 신실하게 하는 것도 충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어느 분들이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헌금함 주변에 주로 앉았는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고 그냥 예배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뭐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또 과부의 엽전 두 랩돈 오늘날은 말하면 투 페니스 아니 투 센트만 하나님 앞에 바쳐도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헌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의 정성과 진실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십일조도 안 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고 이거는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요, 뭐 크고 대단한 것 해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진실되게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의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책장에서 꺼내서 봤더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 그래 반응하십니다. 그랬더니 맥스 목사님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습니다. 축구장을 청중들로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멋지구나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사실 내가 오늘 예배 후에 너한테 부탁할 일이 좀 있는데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맥스 목사님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는 아, 좋죠. 라디오나 텔레비 방송 아니면 국회의사당에서 설교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멋져가 하시면서 글쎄 내 생각은 좀 다른데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보이느냐?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합니다.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에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좀 태워다 줄 수 없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에 내 근처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냉장고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서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잠시 들려서 그것도 내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충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총주제인 것처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에그라는 투로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요? 우리에게 있는 주를 향한다고 하는 그 커다란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충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려무나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본인에게 감동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드가 필요하면 라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연말 재직회를 했는데 남자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다 그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벌써 수요일에 평생교육원 종강식을 하는데 벌써 전날부터들 나오셔갖고는 몇 분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고 평생교육원 할 때마다 그냥 나오셔서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갖고는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교육원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황송하게 저는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여기는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보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왜 그럼 주일에는 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이번 주에 봉사를 맡은 분들 구역에서 많이들 나와갖고는 봉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점심은 아주 맛 있을 줄 믿습니다. 구역장 가정이나 뭐 권찰님들이나 수고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적은 일 하나하나에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충성하되 기쁨과 소망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성해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에 다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쁜 모습으로 정말 다 성경에서 말한 면류관 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이 그날에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착하고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이런 영원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날개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공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배의 강한 엔진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쳐주는 물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먼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BBN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누구의 강요도 어떤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이 스스로 일어난 일대운동이었다.
1: 평양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들이 있었는데 모든 학교들이 1907년 초 봄이 오기 전 개강을 앞두고 또는 개학을 하고 나서 일제히 부흥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그 부흥사경회는 하나같이 1월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와 똑같았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둘 고꾸라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염이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젠 교회당에 가면 또 학교에 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0: 그렇게 평양은 일대 새로운 기운 속에 변화되고 있었다.

0: 고민이구만, 고민이야.
1: 아니, 저, 뭐가 그렇게 고민이라고 하십니까?
0: 놈들이 문제야.
1: 아, 예수쟁이들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까? 유행이지 않을까요?
0: 유행? 유행치고는 힘이 너무나 강해. 우리 일본에서도 그런 바람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영적이지 못했어. 유행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
1: 그런가요? 허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더 문제죠.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0: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야. 다른 것!
2: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3: 리브라우, 도리, 너 지금 뭐하고 있네?
4: 어? 나? 아, 아무것도 아니야.
3: 아니기는 뭐가 아니네. 지금 너 담을 것에 손을 댔네?
4: 아니야. 길은 게 아니라.
3: 길은 게 아니기는 우리가 다 봤는데. 리브라우, 도리, 기름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어서 예수님께 회개하라오.
4: 회개? 귀고이 뭐이노?
3: 아니, 이 갓나 새끼, 그것도 모르네? 갓나 새끼라니. 그런 말 하면 못 쓴다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못 들었네?
5: 참, 길티. 내래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암, 안 되고 말고.
4: 지금 무슨 소리 들어 하는 거네?
5: 니보라,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잘못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야. 지금 도리 네가 한 짓은 잘못된 짓이야. 날래 그 물건 내려놓으라오.
4: 니보라오, 와들길에.
3: 어서 내려놓으라오. 예전엔 그런 짓이 잘못인 줄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잘못인 줄 알았으면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그건 도덕질이야.
4: 길에? 그럼 내려놓았어. 이제 다시는 안 걸어갔어.
6: 평양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평양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바로 평양에 희망의 빛을 주게 됩니다.
7: 목사님, 뭐 그리 보십니까?
8: 네, 어서 오세요. 저기 서산으로 지는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7: 정말 아름답군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8: 그렇죠. 전 이리로 날 보내주신 하나님께 세상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말이죠.
7: 예, 사실 저도 요즘같이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니 내가 이곳으로 참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8: 그래요. 우리가 처음 평양으로 왔을 때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7: 희망. 맞습니다. 복음이 희망.

0: 희망이고 성령님이 소망이셔. 목사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 전쟁의 황폐함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평양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선 희망 속에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소망을 그들은 만난 것이다. 정령 숭배 사상 속에 썩을 대로 썩었던 평양은 불같은 성령으로 패배의식이 아닌 자녀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힘차게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매, 연출 윤재희. 1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예수를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아직 죄가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 좋지 않은 습관들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과거의 모든 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죄를 모두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인 헤비타드 운동은 밀라드 퓰러라는 변호사요 사업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28세에 백만 장자가 된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돈이 전부인 당신의 인생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는 과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했으며 그 결과 일체의 재산을 팔아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었으나 행복을 찾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헤비타드 관계자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욕심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함으로써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림으로 이웃을 찾고 쾌락을 잃어버린 대신 영향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3: 제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 바 되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보윤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0: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1: 제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야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0: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역대하 18장에서 2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서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요한복음 서론 남은 부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면 몇 가지 그 두드러진 사항들이 있음을 주목해 보게 되는데 처음 세 복음서들은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공간복음의 그 여러 그 특징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네 번째 복음인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몇 가지 달라요. 첫 번째로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표적을 강조하고 누가는 근데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강조하는데 요한은 둘 다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의 이적들은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어떤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1가지의 특별한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오긴 나와요. 딱 한번 나오는데 10장 6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비유인데 파라볼레가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비유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번역되면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이야기는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강론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사건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도시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릴리 가나에서 뭐 이런 식의 정확한 그 표현들을 써가지고 장소가 어디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마리아 여행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우물에 앉으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피곤하셔가지고 또 그 물을 마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아셔야 되고요. 이보다 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항상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이름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그는 그리스도보다는 예수란 이름을 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는 굉장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은 그 엄청난 사실에 비해 보면 너무도 간단한 진술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좀 상반부에 정리를 해보고 1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이 우선 1장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 가지 굉장한 진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한 세 가지만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하고 심오한 칭호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에서 사용했던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메무라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매우 거룩한 이름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입이 좀 더럽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서 말해졌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를 써서 오직 그분만이 태초부터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가운데 표현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 나온 단어보다도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연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 어셔라고 하는 분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어셔는 태초가 주전 4004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것은 아마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때로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는 이미 주님이 계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동사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이 시작되었거나 생겨나기 말씀이 시작되었거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었다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미완료형이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곳까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태초가 바로 그 하나님은 시점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수백만 년 전,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 개념은 영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창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태초에 이미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영원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태초에 이미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느냐? 예, 맞습니다.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곳, 어디서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 시제인 것이죠. 태초의 말씀이 계셨던 겁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연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그러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는 문자 처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단호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단호한 것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세 진술들은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개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성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금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3등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14절로 내려가서 또 하나의 진술을 여러분들과 좀 보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3등분해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좋다고 봐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 번째,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입니다. 헬라 철학자는 아마도 첫 번째 구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그 구절에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문장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으로부터 오시며 또한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여인을 통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의 그분의 탄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너무도 과분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이죠, 그렇게 인간으로만 오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적인 나머지, 너무도 과분한 나머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또한 그 14절을 두 번째로 나눠볼 수 있는 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단순한 작은 텐트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같은 표현을 썼잖아요.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한밤중에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장막이라고 해요. 천막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작은 장막에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14절 중 세 번째 주목하게 되는 문장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히 생기는 의문은 만일 그분께서 육신이 되셨다면 그분은 확실히 자신을 제한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더할 것이 필요 없는 상태로서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신성을 지니시고 오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이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그런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이제 다시 세 가지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또 한 절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겠는데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이에요. 세 문장이에요. 첫째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는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 여러분 이거 유의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주님은 이것을 이 복음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을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절대 인간의 눈에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본 건 뭡니까? 야곱이 본 건 뭡니까? 그들은 뭐를 봤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본 것은 그와 씨름한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하면 진정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생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헬라어 사본 가운데 최고의 사본인 사본은 독일 학자인 니스리 편찬한 것인데요. 그는 독생하신 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건데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종이셨지만 우리가 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머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다 하는 겁니다. 또 18절 하나 나눠보면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이 그거잖아요. 그분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건데요.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엇뭐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분 밖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즉 사람 가운데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한 세 가지 진술들 가운데 제일 처음 구절들을 한데 모아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우리 가운데 계심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요한복음 1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한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기도의 그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건강한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모든 위험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항상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다짜고짜로 그냥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하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황당하겠죠.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안부도 안 붙고 갑자기 막 그냥 아쉬운 이야기하고 손 내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나? 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래도 사람 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순서. 부모님을 찾아가도 안부도 묻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어떤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가 조금 빈약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 땅 나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 므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므리바의 물 사건이 뭔지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불평해요. 물 없다고. 마시 물 달라고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촥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반석 앞에 물을 내라. 그렇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을 세게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고 자기의 노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한편 생각하니까 또 억울한 면도 있고. 너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 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ough 그랬어요. That's enough. 됐다.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도 아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그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지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세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와요.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그거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나 소원도 거절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 바울 같은 사람의 요구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모세의 요구 소원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의 요구도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거절해도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바울은
내가 봐도 이분들은 좀

0: 그래도 좀 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 분노 정말 잘 다스려야 됩니다. 모세가 이 흥분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을 안 당하죠. 그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 나도록 원인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나쁘긴 나쁘지만 어쨌든 모세의 실수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화를 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날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날 일이 있어도 항상 좀 이렇게 참으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 화를 진짜 잘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욱하는, 요새 조선일보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인들의 욱하는 성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면제로 내고 있어요. 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도 죽여요. 지나면 위에서 쿵쿵거리고 그 소음 낸다고 어떤 사람이 두 형제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거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점잖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점점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도 잘 내고 싸움도 잘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날씨가 이상해져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화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게 됩니다. 화가 막 나는 상황에서 여러분 화 안 내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때 사람 감동시키는 거예요. 차 접촉사고 났을 때도 여러분 딱 그냥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반전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감동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전도지 한 장 쫙 새삼지.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아 역시 예수님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괜찮네. 이런 소리 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한 가지 그래도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눈으로 포개는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산에 올라가서 너 한번 구경은 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비스가 산 꼭대기. 근데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보고 죽는가 하면 느보산. 예. 근데 여러분, 그 신명기 34장 1절에도 보시면 느보산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이런 표현이 같이 나와요. 그럼 느보산은 뭐고 비스가 산 꼭대기는 뭐냐? 제가 볼 때 느보산은 산 이름이에요. 그리고 비스가는 산 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에 보시면 아바림 산에서 또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근데 그럼 아바림 산은 또 뭐냐? 이거는 그 산맥 이름이에요. 산맥 이름.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네가 죽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참 뭐랄까 아쉬움도 있고 아, 내가 저 땅을 눈으로만 보고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 무슨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도 틀림없이 있었어요. 참 지금까지 내가 지낸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내 이 백성을 이끌고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내 후손들은 저 땅에 들어가 살 테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게 버리긴 버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린 동시에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근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120세. 12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이게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라. 네 젊은 후계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일을 맡길게. 너는 이제 그만 쉬어. 네 몫은 다 한 거야. 그렇게 저는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언저리의 축복이다. 부족함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용어예요.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그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 언저리의 삶은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언저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주세요. 재정적으로도 한번 그냥 대박을 맞게 해주시면 사업 한번 쫙 그냥 일어나는 큰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잘 안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언저리까지만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듯하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시면은 아굴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부하게 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내가 부족절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저 적당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언저리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을 이 아굴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먹을 거 주시지 않고 하루 먹을 것만 주잖아요. 부족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게 여러분 반드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많이 한꺼번에 주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 엄청 많이 먹고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후회해 본 적 혹시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먹기는 내 원대로 먹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배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 밥을 맛있게 해주면 많이 막 먹어요. 그러나서 내가 집사람한테 막 짜증내요.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요. 난 이상하게. 배가 부잖아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축복이다? 부족함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그 안에 못 들어가도 언저리만 이렇게 가서 보는 거 그것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재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놀랍게 쓰임받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게 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모세가 확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모습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고 우리 건이가 아주 어린 애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외할머니가 우리 건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딸들은 많이 있었거든. 환희, 서희, 뭐 다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우리 집까지 다 딸이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할머니가 이 또 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형님 강효정 집사님만 어릴 때부터 엄청 사랑하고 그렇게 특별히 대해주는 게 있어요. 아들 남자로 줘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건이가 보고 싶은 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건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리고 또 다 세 식구가 나올 형편이 못 돼서 저 혼자만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올 때 뭘 가져왔는가 하면 그 동영상 찍은 거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누워 계시면서 그걸 보게 해드렸어요. 근데 건이를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생각이 그때는 났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결국 언절의 축복, 부족함의 축복. 우리 할머니에게 그만큼의 그게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실물을 뿐들 뭐하겠어요. 또 지금 우리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 거니가 성인이 되는 것까지 다 뿐다고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천국 가서 편히 쉬시는 게 낫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예. 우리의 필요, 우리에게 뭐가 제일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막 먹잖아요. 그냥 후회할 정도로 막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까지 먹어야지 제일 기분이 좋다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딱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세 가지 교훈 배웠어요. 첫 번째 배운 교훈이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예. 오늘 상당히 수준 높은 거 여러분 배우신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축복은 부족함의 축복, 언저리의 축복. 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살인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걱정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긴장된 분위기, 잠 못 이루는 밤, 또 경쟁과 실패의 공포, 환경에 요구하는 번민 때문에 감정의 압박을 받아서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킨다고 합니다. 둘째는 분노인데요. 욥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오물이요, 또 자신에게는 음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의심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이나 또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치 지옥의 형상과 같아서 살생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걱정, 분노, 의심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있지 않습니까?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뭐 먹고 살 만하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하는데, 뭐에서 자유를 해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자유가 뭐였어요? 십일조에서 해방, 주일 성수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자유란 건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연보거든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본 말씀은요, 2주 전에는 산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었죠. 산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진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미리 보았습니다. 놀라운 세계죠. 여러분, 그곳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잖아요. 내게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믿으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 계세요?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에는 믿으세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망을 가지라 할 이유가 없다니까, 천국에는. 왜요? 우리는 소망이라는 항상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게 지금 내 눈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이게 산에서 내려올 때죠. 그래서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고. 이걸 천국의 모형을 잠시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지러 간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해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음이고 실패인데 메시아가 망하는 것 아니냐, 그럼 메시아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세 명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메시아상은 죽지 않고 영광을 주는 메시아.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죽고 살아나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그건 어찌 됩니까? 엘리야가 왔지 않느냐?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나중에서 알아듣죠. 그분이 세례요한이었네? 이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런 것처럼 나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할 거다. 그럴 때에 이제 제자들이

승이라도 올라오면 도침을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구름 위에 산 위에 있을 때에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 중에 거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이 천국으로 보였죠. 그래서 그 얼굴조차도 광채가 빛났습니다. 내려올 때에. 자, 그래서 산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소망도 필요 없잖아요. 믿음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산 밑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제자들은 지금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벌벌 떨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대비해 보시면 모세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이 연결된단 말이죠. 산 위에서는 영광 중에 여기가 조사원인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동네 삽니까? 산 아래. 지금은요? 산 위에. 근데 문제는 이제 산 위에 지금 올라온 사람이 있고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이 있고 산 위에 아직 못 올라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온 사람은 뭐예요? 지금 말씀 때문에 여기가 조사원이 나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이설교를 하고 오후에 있어 봤거든요. 과연 산 위에 경험한 사람 몇 사람 있는가? 5분 안에 다 사라졌어요. 역시 우리는 아직도 산 위보다는 산 아래가 좋구나. 예. 실감을 했어요. 야, 역시 산, 아직은 뭐 우리는 산 위로 갈 마음이 없구나. 산 아래로만. 더운데, 지난주까지 더웠잖아요. 뭘 그리 더운 데로 빨리 내려가는지. 그 믿음 없는 세계로 말이죠. 오늘 산 아래 동네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을 때에는 정말 영광 중에 있었는데 산 밑에는 이제 금송아지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다가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백성들은 다 진멸당해 마땅하거든요. 왜? 언약을 배반했거든요. 언약 배반은 언약을 체결할 때는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를 뿌리자면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걸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돌판을 깨뜨려버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 위에서 이제 산 아래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심판을 하죠. 책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도 주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냈는데 원래는 40년 지낼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약 1년 걸쳐에 요단강 근처에 와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못 들어간대요. 그들은 너무 강하고 무기가 크고 신체가 크고 뭐 성이 튼튼하다.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해서 못 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데모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하나 뽑아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내 다 죽이겠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였다니까요. 뭐 60만 명 넘을 수 있잖아요. 6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이시고 20세 이하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율법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를 다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거기에서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16절부터 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환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20절 나오는 이 말씀과 같아요. 심히 패역한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다.

0: 진실은 믿음으로 바꿔도 되는 단어예요. 심히 패역한 세대. 왜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 내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민족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적 속에 살았다니까요. 낮에는 무슨 구덩이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이 광야를 보호해줘요. 밤에는요? 불 기둥. 새벽에는요? 구름 불 기둥이래요. 성경에 분명히 구름 불 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새벽에는요? 온도가 적당해야 되니까 구름과 불이 섞인 구름 불 기둥,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세밀해요. 24시간. 에어컨 틀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장 적절한 온도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그들 위해. 그러함에도 날마다 뭐가 터져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길이 안 좋다. 먹을 게 영 이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10년째 그것만 먹었어요. 이 맛없다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면 뭐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 24시간 새벽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가시는데도 왜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까요? 질문, 이거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 엄마가 불평이 나왔을까요? 예, 좋습니다. 구원의 목적과 방향을 몰랐어요. 구원한다는 것은, 이런, 그러니까 단어는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단어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고, 믿음에 대한 단어 다 바꿔야 되고요.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사전적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종살이라는 데서 해방되어 나 행복하고, 억압 없고 멋있게 아름답게 잘 사는 그걸 뭐로 생각한 거예요?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가는 과정인데, 그 광야, 그 구원하여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아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가구나.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살기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정말 생존만 근근히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놀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끌려 나오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지금 인도하여 가시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구원의 과정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을 꿈꾸고 있으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 받은지를 몰라요. From 어디로부터?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영원한 멸망받아야 할 상태. 그 죄에서 구원받았던 이 사실을 몰라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제대로 안다면 지금 단칸 세방에 살지라도, 비록 달달이 이자 갚아가면서 살지라도, 자식이 비록 뭐 제대로 취업을 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인식한다면 상관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구원의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로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예배당에 와서 내 보따리 내라라고, 내 보따리 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의습자는 뭐 봉사 좀 했다고요? 헌금 좀 했다고요? 그걸 가지고 주님 해보고 거래하려고 나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예배드림, 찬송, 헌신, 봉사, 헌금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거래밖에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애들에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4장 말씀에 연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이 원고에도 없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연보 보낸 거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다른 교회는 참여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연보에 참여했고 내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두 번이나 헌금 보내줬다. 그리고 에바브로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한다. 여러분들의 내가 마치 선물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연보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 것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론 그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몸으로 우리에게 연보하셨어요. 자기 몸을 살과 피를 찢어서 십자에 죽으신 그것이 연보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보로 살게 되었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연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그 연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요 아름다운 향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학교 오면서 연보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명 손들어서요.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한 4, 50명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4, 50명 중에 1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뭐 자기들 돈 없으니까 부모가 그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와 선교 정책을 펼쳤는데 교회가 외부에서 계속 그 후원을 해주면 자립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도 그 연보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정식 선교사님 있잖아요. 인도에서 오래 사역하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우리가 매달 뭐 조금씩 아주 선교금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정책도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조금은 도와줘요. 기초는 마련해주고 창은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만드세요. 창문 다는 거.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 식으로 하면 10원, 20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하나 만들었다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비우스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돈이 없으면 살을 그죠?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드러내서 그걸 승미라고 해서 재정에 보태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없었을 때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유를 하는데, 뭐에서 자유를 해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자유가 뭐였어요? 십일조에서 해방, 주일 성수에서 해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한다면 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알아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자유란 건 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연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기뻐한다면 그러면 옛날에 법적으로 하던 그 연보 그때는 뭐 헌금이겠죠? 저는 연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으로 하던 개념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자유하고 기뻐했다면 연보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좀 찔리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뭐라 하고 그게 앉은 학부모들한테 뭐라 했어요? 훈련시키십시오. 왜?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래요. 목사님, 교회 헌금을 목사님 다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집에서 어찌 가르쳤든지 세상에,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다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애만 뽑으면서 집에 가고 교회 가면서 봉투에 이렇게 해서 애들이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이 봉투에 써서 돈 넣어가지고 저한테 자기한테는 뭐 만 원짜리 주면서 교회 헌금할 때 5만 원짜리 여보세요. 애가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화가 났는데 교회 와서 헌금하면 목사한테 다 주는 것 같아, 자기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보 훈련하세요. 돈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고백이 연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믿음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나는 예수님 안 믿고 산다는 게 믿음 없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돈이에요. 하나님이야 돈이냐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돈에서 넘어져요. 이걸 만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돈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돼요. 할까 말까. 손에서 벌벌 떨리거든요. 아, 나는 아직도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심어 넣으실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구원하여 가고 계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뭐가 믿음이 없다 그래요? 뭐 의지적 결단, 뭐 힘성, 헌신, 봉사 이걸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내실 일 이미 묵시 속에는 완료된 그 일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 없다 그래요. 앞에 제가 돈을 예로 들었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누가 책임지고 가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장래 나의 삶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노후연금 다 해지, 내려가셔서 전부 다 해지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는다면 노후에 대한 모든 대책을 다 해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 연구해버리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뭐 돈 많이 헌금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정말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다 해약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는 참 믿음 좋네 이럴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럴까요? 제가 이쪽에만 자꾸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쪽에 할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쪽에 할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아, 이리 오네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놈아. 여러분, 믿음이 있고 패역한 세대는 딴 얘기 안 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널 어떻게 구원할지 아니?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늘 교회 와서 믿음, 믿음. 이 성경을 얼마나 오독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한 것도 봐야 돼요. 시편 78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시편 78편 찾으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 정말 믿음 없었습니다. 패역합니다. 날마다 언약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인도하여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을 지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왕들의 시대 한 4,500년 지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어요.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빌론에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시대가 맞춰질 즈음에 이제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78편 보세요. 시편 78편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뭐 하라고요?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왜 줬어요? 율법을 왜 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거 잊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계명하면 율법적 조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계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계명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찾아본 신명기 32장은 노래로 알려줬어요.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역했는지 그걸 노래로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러면 노래를 외우잖아요. 노래는. 우리가 어릴 때 구구단 노래로 외웠잖아요. 따르릉 따르릉 빗겨나세요. 이러니 이는 사 이렇게 외워서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을 아예 노래로 외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왜 계명을 주었다고 다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신명기서 봤고요. 지금 시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뛰어넘었지만 무려 천년을 뛰어넘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보세요. 계명을 왜 주셨다고요?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고 폐역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들은 3일만 하면 원망했다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원망했, 양식이 있었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그래서 기부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때문에 그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얻어먹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다.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뺏으면 주겠죠. 그런데 그걸 받았어요. 썩을 걸 구했단 말이에요. 썩을 걸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이 파랗게 질려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걸 구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걸 구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일에서 어떤 주보를 하나 봤는데요. 야 건축금 작정했는데 2111명이 작정했어요. 2111명이 건축금 작정했는데요. 330억대 작정을 했어요. 지금 나온 게 210억대예요. 성년의 기둥이 되세요 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예원교회라고. 다락방이 인지도라고 보니까. 그래서 다락방 총회 해체하고 자꾸만 한계총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전도하고 더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해체 총회하고 거기에 한계총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합동성 한계총에 탈퇴를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단들 영입하는 곳에 못한다. 그런데 또 합동측이 교단이 크니까 또 한계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공청회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문병교 사모 소개했잖아요. 그 교수가 아직도 다락방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 공청회 세미나 마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조상들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 78편 옛날에 했는데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몇 절만 읽어보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편 78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광야에서 하나님 배반한 얘기를 지금 시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너희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고기 준다니까 고기 주시겠느냐? 원망했어요. 불신했어요. 근데 고기 왔잖아요. 메추라기 먹고 그게 기부로 갔다고 탐지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결국 원망, 불편,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오늘 무슨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 나그네의 삶. 어디를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신발 한 컬러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옷이 옷장에 넘칩니까? 아니면 널널합니까? 넘쳐가지고 창고에 따로 보관해야 되죠. 신발은요? 신발장에 다 넣지를 못하죠. 제가 신방을 한번 가볼까요? 신발 몇 켤레, 옷 몇 켤레, 몇 벌이 있는지. 광야 40년 옷 한 벌로 살았다니까요.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니? 왜? 어디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근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광야에서 믿음 없으면 다 들통났어요. 애굽에서 믿음 없으면 다 들통났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까 바로왕이 쟤들 집 주지 말고 먹고 살만하니까 저질하지. 뭐 예배? 웃기고 있네.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하니까 모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모세 벌 좀 주세요. 저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괜히 복음 들었더니 집에 얼음이 더 생겨요. 환란이 더 많아요. 에이, 괜히 저 하나님 목사 저 벌 좀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생각하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비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300억을 작정하더라니까요. 210억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동료 어마어마한 렘넌트 센터 10몇 층짜리가 있고 옆에 교육관이 있어요. 본당 지하 잘 지어놨어요. 그게 다시 2층으로 올리는 본당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교회 욕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그러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염불을 안 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속 시원하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눈에 밝히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자리가 십자가거든. 이 역사 속에는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눈앞에 밝히 안 보인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 이 하늘 밑에 산 아래에서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4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BBN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제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제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믿음도 쌓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났던 이 다윗이 어디로 이동을 했죠?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 도망하게 되었죠. 처음 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보기에 혈혈다시 혼자였던 것 같아요. 혼자만 아둘람 굴로 이렇게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윗의 형제들만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그 형제들의 집안 식구들만 모여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다윗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수가 얼마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400명이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죠. 자,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도망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망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망을 간 이것 때문에 결국에 다윗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궁지에서 뭐 맞았다고요? 수지 맞았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또 비슷하게 한번 더 이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막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막 너무 낙심하거나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 인생 여러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길게, 좀 더 넓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때로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지요.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 뜻, 내 원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 없고 거기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 그게 더 맞아요. 그게 인생의 또한 지혜겠죠. 아무튼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아둘람 굴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으로부터 피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는데 사람 살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아둘람 굴에는 자신 말고도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뭐 젊으니까 뭐 견딘다 하고 버틴다고 하는데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부모님 어떻게 하나? 부모님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다시 결정을 하나 하죠.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아방을 만나자라는, 모아방을 찾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죠. 사실 이게 후에 보면 판단 미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되돌리시죠. 아무튼 이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모아방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한 요새에 머물러 버려요. 스테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왜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보기에 아둘람굴보다 모압당에 있는 이 요셉, 포트리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구는 이 요새가, 이 요새가 모압당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곳이라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추적가들은 이 모압당에 있는 한 요새라는 데 의견을 모으죠. 어쨌든 다윗이 보기에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아, 여기에 살자. 여기가 더 안전하다. 여기가 더 사람 살기에 좋아. 환경이 좋아. 조건이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4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나빴다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좀 한결같지 않아요.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뭐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보세요. 다윗이 모압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맡길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막 업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왕에게 이르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야, 야, 다윗의 믿음 괜찮죠? 다윗의 믿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이 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는커녕 바로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모압에 있는 한 요새에 딱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다윗의 믿음이 다운된 거란 말이에요. 요 때는 업됐는데 요 때는 금방 다운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기대가 있지 않아요? 다윗에 대한 기대. 다윗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믿음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아, 다윗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대문 앞에 끄적끄적거렸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예. 근데 제가 이 실망이 이내 곧 바뀌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이에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예. 업앤다운이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앙생활에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믿음에도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막 업되죠.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지난주에 김영상 목사님 집에 갔고, 이번에 우리 샬롯에 있는 어른들이, 성도들이 많이 막 업됐어요, 믿음에. 뭐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한 주 지나고 나서, 두 주 됐는데, 어때? 그 믿음 계속 가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다운되시지 않으셨어요? 예. 업앤다운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국에 조금씩이라도 그 업앤다운 가운데서, 자,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앤다운은 다 되는데, 자, 업앤다운 하면서 어떻게 이게 내려가면 이건 문제지만은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전국에 그는 점점 더 나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하고 그의 인생에 영적으로 바닥을 칩니다. 한없이 다운돼요. 한없이 다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일도 다운돼요. 그 참 묘해.

0: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육신의 일도 다운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좀 업되면 내 육신의 일이 안 돼도 괜찮거든요, 이 사람 마음이.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도, 육신의 마음도 다운돼요. 참 신기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죠. 그리고는 다시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게 베드로가 영적으로 다시금 업이 돼요. 업이 돼요. 예. 그렇게 영적으로 업된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에, 초대교회 역사에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자, 그렇다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업만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운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업앤다운이 계속 많았습니다. 근데 업앤다운이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요만큼이라도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업앤다운 하면서 다운만 되지 말고 업앤다운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업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모압 땅의 한 요새에 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예언자 갓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이 예언자 갓이 이 400명의 그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답은 없어요. 아무튼 예언자,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모압 땅에 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모압 미스베 보이죠? 저기 보시면 헤레스풀 위쪽에 아둘람 보이세요? 아둘람? 이제 잘라져 보이는데 저기 아둘람이 있어요. 아둘람.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까지 거리가 꽤 돼요. 그렇죠? 저 거리까지 부모 맡기겠다라고, 부모님 맡기기 위해서 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모압 미스바에 있던 이 다윗에게 선지자 가시, 예언자 가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모압 미스바에 있는 게 더 나아요. 모압 요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안전하죠. 살기에도 더 좋죠. 근데 예언자 가세 명령에 다윗이 군말 없이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유다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짚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다윗이 헤레스풀로 가죠. 왜 헤레스풀로 갔을까? 그것은 아마 이 숲이라는 게 숲이라는 것이잖아요. 숲? 숲에 사는 게, 숲에 머무르는 게 아마 사울왕을 피해 은둔하기에, 숨기에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5절에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예언자 갓의 명령에 따라 다시금 사울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유대 땅, 유다 땅 그 헤레스풀에 들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제게 주어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 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떠올리는 사건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이 다윗의 그때 그 모습 기억나세요? 기백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아, 이 울림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예, 대단한 믿음이었고 대단한 기백이었고 대단한 담대함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렇다 할 믿음, 이렇다 할 기백, 이렇다 할 뭐 담대함, 이렇다 할 용기 같은 게 없어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지지르며 미친 척했던 그 모습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다윗이 별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다윗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달라져요. 저는 이러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을 쌓아가고 있다는 지금 다윗은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 돼요? 못 살아요.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이 또한 필요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이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쌓아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그런 키 크기가 커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개역 한글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본문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의 모셔두고 믿음아 믿음아 하고 모셔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커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흔히 기도는 쌓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게 익숙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쌓아요. 어떻게 쌓습니까? 누구는 새벽 기도를 쌓고, 누구는 금요 철야로 쌓고, 누구는 금식 기도를 쌓고, 누구는 작정 기도를 쌓아요. 예. 그렇게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에 누구 말대로 기도에 영팔이 생기죠. 기도에 능력이 생겨요. 그럼 기도시켜보면 압니다. 기도시켜보면 딱 알아요. 아,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 딱 알아요. 저만 알아요? 아니요. 아,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압니다. 아, 이분이 기도를 평상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갔는지 안 쌓았는지 알아요. 아, 기도를 평상시에 쌓은 사람들은 기도에 멈거림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경, 이따가 우리가 성경도 좀 읽을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성경 읽으면요, 성경 읽을 때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에 성경 읽지 않은 분들은 성경 읽으면 이 말이 낯설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읽다 보면. 평상시에 기도를 쌓는지 안 쌓는지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쌓여져야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쌓아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쌓아가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죠.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지 믿음이 쌓죠. 기도가 어떻게 쌓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믿음이 어떻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포기를 하고, 믿음으로 희생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성경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말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해요.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있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항상 사울왕 쫓겨서, 사울왕 피해서 발 뻗고 하루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요새 있으니까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잔다는 게 얼마나 기쁜인지 아세요?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인지 아세요? 누군가 날 죽인다, 누군가 날 해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이 하루라도 밥 먹고 잤겠냐고요. 다윗이 이 모압 땅의 요새에 있으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모압 땅 요새를 떠나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 헤레스불에 이 모압 땅 요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다시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요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있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서 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야샤브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앉다 거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중요한 뜻이 뭐냐면 안정. 말이 좀 이상하죠? 안전하다.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가시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네가 이 요새에 안전하게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전한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한다니까요. 보세요. 22장 9절에 다시 선지자 가시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니까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그 믿음으로 쌓아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후에도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 둘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믿음의 행동들을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막 믿음이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 때 그 믿음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끓는 청춘의 충동적인 믿음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시요.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의 그 믿음은 피 끓는 청춘의 충동적인 믿음, 도발적인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믿음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치열하게 처절하게 절실하게 믿음의 행동들을 함으로 믿음을 쌓아내서 키워냈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쌓아간다는 거예요. 쌓여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가 닥친다고 기도할까요? 막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자. 그런 일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기도한다고 아니 사람부터 찾죠. 방법부터 찾죠. 다른 것을 찾죠.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행동을 함으로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다 보면 기도의 습관이 되고 그래야 위험을 만났을 때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쌓이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위험을 당하면 기도해야 하나요?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기도를 해야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해야 기도가 쌓이고 기도를 쌓여야 뭐가 돼요?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내가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쌓일 리가 없죠? 기도가 쌓이지 않았으니까 기도의 습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어려울 때 무슨 기도를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쌓여져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쌓여지는 거? 평상시에 내가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 두 개 하면서 믿음이 쌓여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게 믿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일, 믿음이 필요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아, 내가 믿음이 이때 나타나는 거구나 하고 그 믿음의 습관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선순환인 거죠. 이 믿음의 사이클인 거예요. 믿음 없는, 평상시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액션들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갑자기 위험할 때 더 믿음이 나와. 그렇진 않다니까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쌓여지고, 그 믿음이 내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믿음이 필요한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쌓였던 믿음이, 습관이 됐던 그 믿음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둘씩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갈 때 내 삶에 비로소 뭐가 쌓여요? 믿음이 쌓여요. 그 믿음이 쌓이다 보면 믿음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습관이 쌓일 때 믿음이 습관이 되어질 때 내 삶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믿음을 쌓아가자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행동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행했던 그래서 쌓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해요. 자,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장이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전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자막으로 안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셨어요? 네. 믿음으로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힘을 줘서 한번 제가 강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9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함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20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대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2절부터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사략을 멸하기도 하며 칸다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군대를 받다.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다 믿음의 액션을 취한 얘기예요. 누구는 믿음으로 참고 누구는 믿음으로 고문을 견디고 누구는 믿음으로 이사를 가고 또 누구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숨기고 다 믿음의 액션들을 취한 것이죠.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쌓이면 믿음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십시다.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십시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가십시다. 저 우리 교회가 믿음이 쌓여져 가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야, 그 교회 믿음 있는 장로들 많아. 그 교회 믿음 있는 권사들 많아. 믿음 있는 목사도 많아. 야, 이런 소문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기 그 교회 믿음 끝내줘. 이런 소문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믿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역사를 가져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능력, 역사들을 원하신다면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분명히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니 우리라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원제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인데 원제가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 믿음 더욱 굳세어져라.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업앤다운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가고 더욱 강건해지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1: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남,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이 드라마는 미국 퍼시픽 가든 미션의 언쉐클드를 번역한 프로그램으로 나침반 출판사 협찬입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스티브 앤 낸시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탐색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과 삶은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니,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은데.
2: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불과 몇 달 전에 뵈었을 때만 해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2: 스티브, 내 생각엔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것 같아.
1: 아, 왜 그렇게 생각해?
2: 항상 우울해하셨거든. 가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권총을 들어 머리에 대시면서 더 살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어.
1: 난 믿을 수가 없어. 전에 장인어른이 우리를 보러 오셨을 땐 정말 밝으셨잖아.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2: 그래. 아버지는 날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셨을 뿐이었어. 내 생각엔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는 걸 보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
1: 낸시, 큰 소리로 울어도 괜찮아.
2: 아니, 울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스티브. 죽음은 아버지가 늘 원하셨던 거였으니까.
3: 낸시, 맞아서 고맙구나.
2: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 좀 괜찮아요?
3: 네 아빠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믿겨지질 않아.
2: 역시 자살이었군요.
3: 그래, 할아버지 댁 앞마당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셨대.
2: 전 늘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얼마나 산산조각 내셨는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3: 할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었어. 낸시, 내가 네 아빠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0: 그녀는 외동딸이었고 결혼한 뒤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방향을 틀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녀 인생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낸시 닐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우리 가족은 버지니아에 있는 조부모님의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셨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할아버지는 자주 아버지를 꾸짖으시며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스스로 실패자이며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라고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이셨던 할머니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고 저에게 찬송가도 가르쳐주셨답니다. 할머니는 제가 13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는 할아버지 댁에서 분가에 나왔습니다.
5: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3: 할 수 있어요, 에드워드.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0: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조종하는 하나님과는 난 아무 상관하고 싶지 않아.
1: 어머니는 가끔씩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셨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죠. 집에선 한 번도 술을 드시지 않으셨지만 대신 술을 드시기 위해 자주 사라지시곤 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에 사촌동생과 함께 호기심에 신비주의 이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2: 내가 앞으로 부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점괘판에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했어.
3: 어, 정말? 난 올바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하지만 내 외모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2: 넌 안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못생긴 얼굴은 아니야.
3: 난 파티에서는 항상 인기 없는 여자애인걸. 그래도 이제 졸업하게 돼서 너무 좋아. 난 대학에 가서 빨리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어.
2: 그럼 네가 대학에 갈지 못 갈지 전교판을 물어보자.
3: 그래.
1: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자 의사는 안경을 그만 써도 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3: 전 아빠의 기타 연주 소리가 정말 좋아요.
4: 여보, 당신 낸시가 린치버그에서 열리는 미녀 가장 행렬에 참가하는 거 알고 있어요?
0: 뭐? 정말?
3: 네, 제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빠?
0: 물론 넌 꼭 우승할 거야. 넌 버지니아에서 가장 예쁜 여자아이잖니. 너에게 필요한 건 어깨를 쭉 펴는 것뿐이야. 넌 약간 구부정하게 걷더라.
1: 저는 그 가장 행렬에서 최선두에 서게 됐고 또 지역극장에서 하는 연극과 뮤지컬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는데 대학 합창단에서 불렀던 교회 음악이 정말 좋아서 제가 직접 시편을 이용해 성가 합창곡을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선 깊이 묵상하지 않았죠. 대학을 졸업한 후엔 뉴욕시로 가서 모피를 제작하는 직업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 직업의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여름이 끝날 무렵 저는 저를 리무진으로 모셔다주는 남자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모여드는 속물적인 무리들이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저는 작곡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올바른 남자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이벤트죠?
5: 실존주의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단돈 2달러로 당신의 정신을 확장시켜보세요.
3: 안 될 거 없죠. 제 이름은 낸시 해리슨이에요.
5: 아, 낸시.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전 그가 저를 기억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그가 전화를 했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5: 아, 그럼 여기엔 작곡을 공부하러 오신 거군요.
3: 그리고 당신은 이곳의 학생들의 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온 거군요. 당신은 정말로 실존주의를 믿어요?
5: 네, 믿고 말고요. 난 인간이 그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 보상하는 게 아니죠.
3: 나도 내가 더 이상은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로 있어요.
5: 난 실제 세계를 원해요. 합리주의와 증명 가능한 것들이요. 난 모험 그리고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하면 알래스카로 가려고 해요.
3: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5: 교육이요.
3: 정말 멋진 도전이네요.
1: 스티브는 저보다 어렸지만 저는 그의 열정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스티브가 알래스카로 가려고 준비하던 즈음 하루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6: 낸시, 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결혼해서 나와 같이 알래스카로 가요. 당신도 그곳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3: 당신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6: 그렇다면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0: 물론이에요, 스티브.
1: 난 교회에서 하는 성대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요?
0: 저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알래스카에 교사 지원서를 냈고 곧 승인을 받았죠. 우리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관에서 결혼한 뒤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저는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난 죽음이 이해가 안 돼.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거지?
2: 죽음은 단지 인생의 끝이야, 낸시에. 그게 전부야.
0: 아버진 무신론자셨어.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2: 낸시, 하나님은 없어.
0: 도서관에서 종교에 대한 책들을 다 읽어봐야겠어.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만 제외하고 모든 책을요. 그런데 그 즈음 복부 통증이 시작됐는데 통증은 몇 달 동안 지속됐고 저는 절망한 상태에서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든 상관없이 절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전 혹시 누군가 제 기도를 들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통증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통증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죠. 잠을 잘 때마다 여러 악몽들이 저를 항상 괴롭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 꿈을 하나 꿨습니다.
2: 장인어른이 꿈에 나왔다고?
0: 난 해안 근처에 사는 것이 무서운데 어디로 이사하는 게 좋을지 아버지께 여쭤봤어.
2: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0: 그 점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넌 곧 여기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 스티브, 나 곧 죽게 되나 봐.
2: 낸시, 말도 안 돼. 당신 요즘 이상한 책들을 너무 많이 읽더라.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는 거야.
0: 며칠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신 내용의 또 다른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사라졌고 전 그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죠. 그러나 저는 신비주의 이교와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것이 충돌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을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정서는 매우 불안정했죠.
2: 아직도 책을 읽고 있어? 거의 자정이 다 됐는데. 한 대 피워봐. 잠드는 데 도움이 될 거야.
0: 고맙지만 괜찮아. 그거 피면 머리만 아파.
2: 이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난 당신이 파티걸인 줄 알았는데.
0: 대학 땐 파티에 정말 많이 다녔지. 하지만 당신을 만났을 무렵엔 그런 삶에 지쳐 있었어.
2: 하지만 난 파티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0: 당신, 내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남자들의 비밀 리스트 알고 있어?
2: 비밀 리스트? 아, 이런 계산적인 여자 같으니라고?
0: 물론이지. 솔직히 당신은 3등으로 시작했어. 하지만 당신은 한 법대생을 밀치고 우승했지. 그 사람은 파티를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 난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될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2: 아, 난 하나님이 이름만 열중하는 독실한 여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0: 난 지금 사람들과 대화하는 신을 찾고 있는 중이야.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알래스카에서 거의 4년을 살았을 무렵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우리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버지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브는 경비행기를 갖고 있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자주 다녔고 그동안 저는 그의 아내와 시간을 보냈죠. 그냥 저 혼자서 다른 종교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왔어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요.
3: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0: 지금은 정말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3: 기도는 하세요?
0: 친정어머니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3: 성경에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0: 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치료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몸이 나아졌을 때 그분이 하셨다고 믿었어요.
3: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꼭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난 후 성경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해요. 언제 한번 저희 교회에 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목사님 설교 말씀도 정말 훌륭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0: 그동안 제가 연구한 종교들 중에선 사람들과 대화한 신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요.
3: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시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의사소통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그즘 법인의 조종사로 일하던 스티브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편자를 다루는 과정을 배우려고 테네시로 떠났고 2주 후에 면허를 따서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는 제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 뭐야? 난 당신이 성경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0: 이 책이 딱 한 권 남아있더라고.
2: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놀라운데.
0: 정말 놀라운 건 이거야, 스티브. 내가 그동안 대화할 수 있는 신을 찾아온 거 알지? 근데 여기 시편에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더라고. 시편 50편 말씀 잘 들어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0: 실제로는 아삽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어. 난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라.
2: 뭐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도 말했던 거네.
0: 맞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도 말씀하셨어. 잠깐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너무 시적인 표현이지 않아?
2: 와우, 놀라운데?
0: 어쩌면 나 유대교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적어도 그들의 하나님은 이해가 되거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교훈을 주시는 분이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는 분이야, 스티브. 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이해하지 못한 채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서 악령이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줄 법한 모든 신들을 떠올려 봤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전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났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순 없지만 당신을 완전히 알기 원하고 저의 남은 평생토록 당신을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스티브는 저를 별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신약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갔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갔고 우리 사이에는 너무도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티브가 저를 불렀습니다.
2: 낸시, 당신과 상의할 게 있어.
0: 좋아, 여보. 무슨 일이야?
2: 우리 두 사람의 삶은 서로 너무 분리되어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나와 사랑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는 작자와 사랑에 빠져 있어. 그리고 이 예수란 자는 내 삶의 방식과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내가 떠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
0: 스티브.
2: 지모님이 다 써놨고 당신은 여기서 장모님과 함께 살아. 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테니까.
3: 다음 주에 우리는 이들의 결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영생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연 이미향, 현경수, 이명숙, 정운석, 김기흥, 정영경,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유전학에 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세포는 그저 물 같은 젤리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죠. 또한 다윈은 살면서 획득한 특성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DNA를 발견하고 유전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100년이 넘도록 유전자를 연구한 결과 현재는 진화론이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낭포성 섬유증은 단백질의 무작위성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체 유전자 중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의미하죠. 여태껏 인간에게 4천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알려졌는데 그중 어떤 것도 이롭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유익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항말라리아 효과를 낸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의학적인 개입 없이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돌연변이 비율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위해선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만에 한 번꼴로 유익한 돌연변이가 일어날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계산처럼 만약 생명이 30억 년 이상 진화해왔다면 지금쯤 모든 생명체가 나쁜 돌연변이로 인해 전부 죽었을 겁니다. 마구잡이식 무작위 돌연변이는 바다의 조류를 인간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학에 가거나 직장 또는 결혼 등으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납니다. 그러면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어디에서나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대화를 나누듯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것처럼 저희 BBN 방송도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방송의 프로그램과 소식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분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페이스북에서 오늘 친구로 맺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인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부산 화목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란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만 노래하기를 원하는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후반부를 방송해드립니다.
1: 이거 너무 무서운 장면이에요. 높은 데서 하나님께서 포효하시면서 발로 내리받는데, 높은 데서 밟으니까 얼마나 아프게 밟으시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흥겹게 노래 부르시면서 밟으신대요. 좀 무섭지 않아요? 이게 노동자가 포도즙 짤 때에 막 노동요를 부르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괴롭고 슬프고, 그러니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밟는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이루려 하시는 거죠. 이거 너무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옳으니까 뭡니까? 적합하고 타당한 겁니다.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그거 안 적당하다는 거죠. 왜 밟습니까? 나를 포도 밟듯이. 이랬는데 밟히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지난주 말씀이. 그게 흥겹게 노래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즐거우신 걸 보니까 이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죠.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였잖아요. 그게 구원이었고요.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다 그러셨고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쉬어라는 것이 그게 안식이고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예레미야 25장 31절도 보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지금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일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심판하는 거였어요. 심판하시며, 여기에 땅끝까지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오늘 본문의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시내까지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난대요. 재앙은 뭐겠습니까? 재앙과 심판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가 뭐냐면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시내까지입니다.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똑같은 표현이죠.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비참하다는 표현이죠.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시내까지 싹 디아스포라 돼버리겠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도살당할 짐승같이 여김받는 장면인데, 그 도살당할 짐승처럼 여기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 배경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당한 겁니다. 내가 나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신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대표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대표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십일조로 드려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겁니다. 신약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점점 가까이 가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10장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럽니다.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정치가들, 제사장들, 권력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30대 정도밖에 안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력에 막 위기를 느끼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큰일 났다. 저 예수라는 청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나 막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비웃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 아직도 너희들이 수완이 없구나. 정치적인 경험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의 정치력을 좀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지금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못된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잘 살 수 있느냐 하면 저 예수라는 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놈 한 명을 로마한테 넘겨져 버려서 로마가 그 놈을 죽임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는 멸망당한 것을 면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략을 이렇게 짠 거죠. 가야바가. 근데 이게 굉장히 못된 말이고 정치적인 수단이었지만 사실은 그 가야바를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도 지가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이 혀를 움직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모두가 생명 즉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있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은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흩어졌습니까? 아까 그릇이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어져서 디아스포라 되는 장면이 보였는데 어디에 흩어졌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것을 하나님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보십시오. 12절이 그렇게 모은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모으냐면 예수가 죽어서 모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교회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를 교회로 모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복을 얻었습니다라는 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줄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뭘 하는지 지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뭘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이는 그 죽임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 무슨 말만 나오겠습니까? 아멘밖에는 없고요. 감사한 것밖에는 없고요.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이는 그 살인이 나에게

0: 것이고, 포로가 귀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광복절이죠, 광복절. 해방되는 거. 그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마태복음 2장 31절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모으는 그 일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해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 날입니다. 구약은 그 날을 너무나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날을 모든 백성이 막 기대했잖아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그 날이 12절과 13절 이제 보세요, 여러분. 12절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날이고. 13절도 똑같죠.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그 날을 기대했는데, 진짜로 기대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는 것 같고,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또 누굽니까? 안나 할머니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 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부귀영화는 그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헤롯이라고 하는 무슨 정치 잘하는 왕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아직 없어요. 아직 저희가 안 왔어인데 예수님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오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 예수 어린아이를 안고 한 말이 주세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은 나에게 그 날이 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그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그 날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그 일, 우리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믿게 된 겁니다. 이게 그 날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왔어요. 눈크 디미티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이 한 말이고, 안나 할머니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걸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말은 했으나, 그거 안 기다렸어요. 다 자기 복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라는 거에서, 이 그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빼버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어. 그런 날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우리나라에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죠. 이거 신훈이라는 분이 쓴 아주 좋은 시잖아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막 더덩실 춤추고 한강물이 막 요동치는 그날. 광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진짜 광복과 해방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하고 기대하죠. 그런 시도 있고 또 나중에 뭐 민주화 과정에서도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도 있고 민중가요도 있고 막 그런 거 많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무언가가 좀잘 되는 날 아니겠어요? 성공하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이고 요새로 보면 코로나를 좀 박멸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박멸하면 됩니까? 코로나가 박멸이 되겠습니까? 코로나한테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박멸당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모든 미생물, 모든 피조물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박멸하면 안 되고 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님 있잖아요. 라디오 들었는데 박멸하면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너무 맞는 표현이잖아요. 같이 산다는 것이 잘 관리하면서, 그죠? 질서 잘 관리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야 되고,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 기대했습니다. 박멸하는 그날, 그죠? 승리하는 그날. 그러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그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성공의 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이랬습니다. 저주받아라 이 말이죠. 화 있을진저라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둠과 캄캄함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극하셔서 내 출세와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바랬는데 등극은커녕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때 그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임하잖아요. 이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표현이죠.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제9시로부터 6시까지 맞습니까?
1: 6시부터 9시까지.
0: 6시부터 9시까지. 예. 그러니까 뭐야? 6시부터 9시까지니까 6을 더하면 되니까 맞죠? 15시니까 맞아요.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공간복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냐. 가장 밝은 그 시간이 어둠이 된다는 말이죠.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0: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원본이었고, 나머지들이 그림자고 사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그 열 재앙에도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내 장자가 죽는다 그랬는데, 내 장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요걸 말하는 겁니다. 빛 없는 어둠이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하는데 십자가가 진짜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약속된 회복이 다 일어납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흩어진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미움받고요. 처음에는 막 환영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결국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셔요. 자꾸 가시면 뭐합니까? 성전 청결을 하셔요. 자꾸 가시면 죽을 일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시거든요. 이게 다 예언된 거잖아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 이미 예언했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창이라는 하수에서 애굽 시내까지 회복되는 그 일, 이삭 죽게 하듯이 자기 백성을 다 속죄하여 불러모으는 그 일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때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죠. 요게 오늘 본문의 그 날에이죠. 요게 마지막 날. 이게 여호와의 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진짜로 맹인의 눈이 떴어요. 예수님 때. 진짜로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요. 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렸고요. 에바다 되었고요. 예수님 때에. 뭐 보여준 겁니까? 이 모든 약속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시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그 6절도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답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대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자는 못 간답니다. 큰일 났죠. 우리 그 길로 좀 가고 싶은데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그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서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까 요게 복음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고 우리가 우매한 행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불러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 대로로 걸어간답니다. 이 대로가 지성소까지 뚫린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제사 지내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겨우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니까 이것이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게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아까 그 우매한 행인, 그 깨끗하지 못한 자, 그게 우리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잘남이 전혀 나에게 없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서 그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게 된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건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그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이지요. 포로 안 잡혀가는 게 복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고향으로 돌아올 대로가 주어진 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우리고요.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나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고요. 그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내가 바로 장애인이고요. 범죄자고 한편 강도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듭니다. 나팔 소리. 이게 해방의 소리. 죄인이 해방되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노예 해방이다. 부채를 전부 다 탕감해준다. 부채가 얼만데요? 1만 달란트. 20만 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 이건 영원히 갚지 못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1만 달란트라는 부채를 공짜로 탕감해준다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죠. 이 땅에서 썩어질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 소리 이런 걸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목 잘려서 죽잖아요. 헤롯에게. 그래서 사도들도 그 성령님을 똑같이 받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고난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 되어도 예수님 얘기만 안 하고 다른 얘기 하면은 잘살수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혹 십자가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그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힘을 첨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면 세상이 조금 받을 만한 말을 하게 돼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받지 못할 말인데. 근데, 아, 그 십자가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공로와 힘을 조금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이 편안해 한단 말입니다. 어깨동무하고 싶죠. 어울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자기 편인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세상과 동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도 할수 있고 지역사회에 막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 안팎에서 모두 싫어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안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 밖에서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 버림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성도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을 받았어요. 우리가 연구하거나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 쪽으로 귀향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죠. 비록 지금은 타지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가 난곳방언으로 들리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난곳방언이 우리 본토 고향말 사투리 그 말이잖아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죠. 이번 주에 그 저기 노래를 들었는데 무깎이하이라는 노래를 우리 집사람이 권해줘서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무깎이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랩하는 어떤 래퍼가 막 부르는데 무깎이하이가 대구 사투리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한99% 알아들었거든요. 내 고향이 대구는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난곳방언이잖아요. 십자가 얘기가 난곳방언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타지에서. 그러니까 나침반과 같지요.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가리켜주는 복음입니다. 이 가리켜준다라는 이것이 인디케이트죠. 영어로 하면 가리키다라는 게 인디케이트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은 에듀케이트고 가리키는 것은 인디케이트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인디케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인디케이터만 하고 있는 거죠. 뭐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잘하는 어떤 행함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인디케이트. 에듀케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인디케이트 합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작 겨우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사람이 생명을 얻어요. 고작 인디케이트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고작 미련한 짓만 했다 이 말이죠. 그것만 했다 이 말은 미련한 짓만 했단 말입니다. 미련한 짓만 했는데도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뭐가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미련한 짓이죠. 근데 고작 그것만 했는데 그의 백성은 구원을 얻습니다. 고작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일이었던 거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었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고 거리끼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펼쳐 보이신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역사가 있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의 종점, 마지막이 꼬린 지점이고 결론인데 그게 십자가라고요. 요게 지금 시간과 차원과 어떤 뭐죠?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중심으로. 시공간이 막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차원이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후에도 차원은 있죠.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전도서 1장 9절에 새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있었던 그 시간이 올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절기가 또 반복되는 것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새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해가 오늘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헌 것이고 새해가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꼬린 지점이고 최종 결론이고 종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라는 말은 무슨 종말이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다음에 있을 어떤 종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마지막 때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종말이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입니다. 12절과 13절에 있는 그 날이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고종말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찾아보면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거 여러 그 오고 오는 그 시간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떤 땐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땐 이런 모양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굽 얘기했고요. 어떤 때는 바벨론 얘기했고 어떤 때는 열재앙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는 아들을 통해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나타난 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난 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 지신 게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고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종결이고 예수님이 종결자라는 얘기죠.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분인데,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또 지은 분이네요.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종결이네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그그 후에가 바로 마지막에 이 말이죠. 그 후에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랬고 얼마나 랄랄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장래일을 말하려고 예언하려고 그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막 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말한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전부 예수님입니다. 장래일은 장래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다. 즉 십자가가 장래일이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꿈 같은 일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행악하는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대로로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왜요?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를 못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입니까?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것이 꿈을 펼쳐 보이신 겁니다. 이 꿈을 꾸는 게 꿈쟁이입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꿈을 꾸는 요셉이 꿈쟁이 이야기는 그런 꿈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보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꿈이에요. 요게 지금 낯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꾸비다 이 말이 이게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습니다. 이거 오순절이잖아요. 여기 말세라 그랬는데 요엘에는 그 후에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그 말이 그게 말세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에 얘기한 그 날이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그 종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과 13절이 그 날이 요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일이 꿈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이고 현재입니다. 이 날들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에 당연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죠. 당연히 이런 걸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마땅히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아예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 마지막 날을 살고 있으므로 은과 금이 소용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용이 있으나 생명을 위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용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란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고 다 망하는 날인데 다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럽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은과 금이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은과 금은 능히 아무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성전 앞에 미문에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은과 금을 좀 주세요라는 이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을 말하고 설교하고 있는 나를 말한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팔다리 건강했고 정상인이라고 삽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병에 이미 걸려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자라는 말이죠. 그게 내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은금을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공로를 원하고 있고 노력을 원하고 있고 행함을 원하고 있고 뭔가를 하겠다고 당신 나한테 좀뭘좀 해달라고 이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그 날이란 말입니다. 은금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래서 그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좀 얻어볼까 하여 바라보고는 뭘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설교자는 뭘 줘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은 뭘 줘야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은금이 있어도 만약에 주머니에 있다 해도 줘야 되죠. 당연히 필요한 사람에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은금이 소용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은과 금, 내 공로, 내 반응, 그동안에 내가 교회 다닌 모든 종교심,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비전 라이프 부산 화목교회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화목교회 010-6404-1225 010-6404-1225번이나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비롯한 세계 선교의 그 현장, 그 최전선에서 우리는 이 기도와 영적 전투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 있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BBN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BBN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 얼굴 보니까 반가워요. 에이씨, 짜증나요. 반가워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멀리 전도하러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외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면 잡혀요. 들키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안 잡히고 와서 에이 잡혀가 버리시면 목사 안 보고 좋을 텐데 기분 나쁜데 왜 안 잡혀갔지? 혹시 이러는 사람 있을까 싶어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는 우리 성경 빌립보서는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진짜로 잡혀서.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건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데 복음 전하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만약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잡혀서 감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감옥에 있어도 편지는 쓸 수가 있을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보내면 아마 이번 주에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이렇게 걱정을 할 거예요. 목사님 안 오셨다. 왜 그럴까? 막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늘 푸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저는 감옥에 있지만 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보서 그렇게 말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대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래도 복음은 전혀 안 막히고 잘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참 약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었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 몰래. 예?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줌마 중노동을 시키고 때려놓은 총살도 시켜요. 정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으면요. 아마 엄마 아빠도 싫어하는 엄마 아빠가 많을 거고요. 부모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사도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하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 네, 디모데 이름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면 함께 간 사람들 중에 감옥에 안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사람을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디모데요.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읽은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태경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수인은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제가 빌립보 교회 가보니까 다들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하면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목사님 위로가 될 거예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는데 여러분들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에게 이제 일을 하나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목사님 심부름 맡길까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뭐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잘 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취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사정을 잘 알아보고 또 바울에게 얘기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첫째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첫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쁘면 나 오늘 교회 못 가요. 나 오늘 다른 일이 바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게 정말 죽을 정도로 바쁘거나 정말 죽을 정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요 학교 가는 일이 바빠요. 내일 시험 치니까 오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는 내일 시험 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말씀도 안 들어요. 나는 내일 어디 가야 중요한 시험이니까 오늘 나는 교회도 안 오고 공부할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석을 해요.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석을 할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데 꼭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정말 그게 더 중요한 일일까? 아니요. 아니요? 맞았어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자기 볼일 보러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아들 준비됐나요? 그래도 말씀 잘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아들 준비돼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보니까요 나는 밭을 사서 밭보러 가야 된다고, 나는 오늘 자가용을 샀는데 시운전 해보러 가야 된다고, 나는 소를 사서 오늘 한번 저 불어보러 가야 된다고. 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아, 불러도 무시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고. 아, 참.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열어놓고 오라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기 싫어 하고 자기 볼 일 보러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일이 정말 1등인가? 내 삶의 1등인가? 아니면 내 일이 1등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먼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안 그랬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정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정말 정말 수고를 했어요. 자, 2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먼저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도 이제 풀려나면 갔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또 연보를 했어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이번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연보한 것을 배달도 하고 왔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세요 하고 연보를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가지고 또 바울에게 오고 또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면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안 들으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면 와, 이 예수님 정말 중요한 분이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구나.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구나 하고 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0: 잘 들으세요. 예. 네. 말씀을 잘 들,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글쓰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 질문한, 이해됐어요? 예사님.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예성아, 너는 이제부터 누구에 가서 전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예성에게 예성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을 예성이 딱 붙여줄 수 있어요. 갑자기 예성이 친구가 와서 예성이한테 이렇게 말해. 예성아,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친구가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예성이가 뭐라고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하니까 아직도 말씀 잘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에 죽으신 예성아 잘 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친구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는 이런 것이 다 누구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형제됐다고 하고 군사됐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보낸 사자가 되어 사자랑서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에바브로디도가 되었어요.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교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에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으니까 빌립보교에서 걱정할 거 아니에요?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걱정이 되었죠. 빌립보 교회 때문에 걱정됐지만 또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어 너무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병을 좀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으세요. 예찬아,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너무 기뻐요. 이 기쁜 일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어서 병이 들 정도가 됐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보냈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뭐 일도 했을 것이고 심부름도 했을 거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 몸이 죽게 됐는데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목사님은 막 복음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막 아파서 죽을 만큼 그렇게 전하지 못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를 마치 제가 금요일날 왔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저녁까지 했는데 12시 반까지 준비를 했어요. 12시 반. 그럼 밤 12시 반에 집에 가서 1시쯤 누워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왔거든요. 그럼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근데 원래는 오후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사실은 밤잠을 안 자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참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아 오늘 오후에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빌립보서요 4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거 다음에도 보겠지만 오늘 한 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3절 빌립보서 4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0: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아니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생명책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병들어 죽게 되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몸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명책에 기록된지 안 기록된지 잘 모르겠어요. 심심하면 결석해. 뭐 결석했다고 꼭 뭐 생명 기록되지 않았다 그 말을 할 수 없지만 뻑하면 지각해. 자기 일이 더 바빠. 그래서 일이 안 바빠. 자기 일 때가 무슨 일만 있으면 빠지는 게 그냥 찬스다 이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기회다. 도망가자. 일만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생명책 과연 기록되었을까? 그런데요, 정말 생명책 기록되었다면 따라합시다. 나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이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 가서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은 돈을 잘 버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힘들게 지금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목사님하고 허그했어요. 허그. 허그. 포옹을 했다고요. 너무 기뻐서.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왜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소식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안방에서도 찬송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의 다른 사역팀과 함께 말 그대로 폐차장에 있는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교팀은 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기뻐하며 서로 간증하고 격려의 말을 주며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주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는 현지 사역팀원 한 명이 즉각적으로 시타를 치면서 환한 달빛 아래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거룩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절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 청년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또 다른 즉석 찬양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의 감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체포돼서 매맞고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방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간수는 처음에 자살하려고 생각했지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그분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것을 들으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기업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짐 콜린스가 쓴 책이 한 권 있죠.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것을 너무 위대함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짐 콜린스가 그의 연구팀 21명과 함께 5년 동안 미국 내에 1435개의 좋은 회사를 리서치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회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좋다는 good company 1435개를 선정하고 지난 70년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11개만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저 그렇든지 거의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좋다고 하는 현실에 만족한 나머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The good is an enemy of the great. 좋다고 하는 것은 위대함에 대한 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여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할 수가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비전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고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할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성전 왕궁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축복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한 나머지 이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더 큰 차원의 꿈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즈의 더 큰 비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이 선포된 날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달 21일이라 그 말은 우리 유대 원력으로 말하자면은 물론 7월 21일이긴 하지만 사실 티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에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7월 21일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지키게 되죠. 이 절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실제로 장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목이 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므리바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셔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신 날이 정확하게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7월 20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큰 성회가 모이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 온 백성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갖게 될, 장차 갖게 될 미래적인 영광이 과거에 가졌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고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영광, 과거의 영광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모든 기둥은 순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기구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가 사용되었고 은이 100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353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창대하고 영광된 그런 성전인데 이제 겨우 뼈대만 올라간, 이제 스룹바벨에서 겨우 기초만 닦은, 아직 물을 부을 제단도 참 만들어지지 아니한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광대함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담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규모도 중요하고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르게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핵심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이렇게 펼쳐나가기

목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어진 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비전,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와 같은 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차원의 비전을 이루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바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전에 태어나서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aybe 이 말씀을 기록한 학계 선지자 본인도 옛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학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나이를 7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되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보든지 바른 눈을 갖지 아니하면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외형을 가지고 크다 작다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외형에 상관없이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가치가 없다면 그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항상 people,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고 구원받은 people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외형을 꾸미기보다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의 삶을 사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또 교회 구조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모든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은 더 중요한 영혼과 생명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참된 축복의 기회를 놓칠 확률이 많습니다. 섬기며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기심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인생을 본다면 더 소중한 진실과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도 보고 사역도 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광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관점이 건강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바른 무장이 필요합니다. 바른 무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스룹바벨을 향해 또 여호수아를 향해, 이 스룹바벨은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된 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be strong, 강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가 되라, 수렁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0: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무장의 요소가 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즉 이스라엘 네이션을 형성하실 때에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예 월드,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두 번째가 나의 영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이 초대교회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도 아니었고 고관들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층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조인했던 성도들도 대다수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려고 생각했던 디아스포라 주들, 사실은 멀리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머물게 된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은 돈도 없었고 거처도 없었고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상 가장 시통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파워풀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다른 것은 갖지 못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파워라고 하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 와도, 환란이 그들을 공격해와도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된 능력을 행사하려면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해야 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수많은 사역들로 가득 채우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본질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 첫 시간에 정말 이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일 아침부터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일반적인 삶의 터전가운데라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면 기도 없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풀리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불가능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침상에 누워서 안 된다, 힘들다 탄식하기보다는 내일 새벽 이 자리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재발한 암 떠나갈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일을 성취하고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냥 앉아 계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 제단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 우리의 안목의 변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바른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땅해야 될 우리 인생의 과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배. 이 보배라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은과 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6절 7절의 문맥을 보시면 이 보배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보배로 번역한 이 단어가 사모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사모함. 그래서 NIV 같은 성경도 이 사모한,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단순한 언금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잘 구별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잠시 잠깐 후가 되면 온 천지 만물이 진동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참 보배이신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세계가 진동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들, 어두운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온 세계가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온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주님은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우리 흔히 말하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어서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의 전거자로 만드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저희들이 있는 이 새 건물의 이름이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입니다. 라이프웨이가 누구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라이프웨이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라이프웨이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이와 같은 비전을 이루는 처소가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새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단순히 우리끼리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성전이 쓰임받아야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열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목적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향해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덫을 올리고 복음의 항해를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그저 그런 교회로 또 하나의 교회로 가만히 멈추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을 책임지고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허영 강사의 어떻게 덜 아프게 때릴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시간이 좀 있으면 왜 오셨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주제를 제가 세 가지를 할 겁니다. 교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 갈등 전환, 그리고 컨클루전으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건데요. 제가 첫 시간 그 트라우마 때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드라마가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엔티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이렇게 다섯 가지 드라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월딩을 바꿉니다. 첫 번째 창조, 두 번째는 관계인데 깨어진 관계, 세 번째가 이스라엘, 네 번째가 예수, 다섯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드라마로 우리가 성서 전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조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온 우주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에덴의 관점을 두는데 초점을, 에덴이 뭐가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온전한 관계. 제가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온전한 관계가 있었죠. 이거를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리고 이거를 primary justice라고 그래요. primary justice. 우선적인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peace. peace. 그걸 그리고 justice예요. 영어의 peace로 번역이 온전히 안 됩니다. peace만 가지고는. peace and justice.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샬롬 번역할 때. 네. 제가 전에 그 유대인 친구 한 분 있었는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불교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유대인인데 불교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 랍비가 자기들한테 blessing 해줄 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거든. 그랬더니 라삐가 자기네 할 때 이렇게 샬롬 이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냐 그랬더니 샬롬 숨이 끝날 때까지 가네요. 평화라는 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걸 못하겠더라고요. 샬롬 이거. 예, 그만큼 이제 샬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도 샬롬입니다.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여기 평화를 주기 오시잖아요. 그쵸? 자기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나타날 때도 평화, 샬롬 얘기하고, 아, 이렇게 얘기하고, 샬롬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도. 그냥 그런, 어떤 성서에 그냥 집약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모아놓으면 만들어지는 게 뭘까? 샬롬이라고 보시면 되죠. Peace and Justice. 올바른 관계. 그래서 샬롬의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나와 하나님,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인, 나와 다른 피조물,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였죠. 근데 이게 이 관계, 또 샬롬, and justice, 이게 primary justice, 이게 다 깨집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지죠. 깨지니까 이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이후에 깨어진 관계,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해 가시는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해 가는 거고, 깨어진 샬롬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primary justice, 우선적인 정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what ought to be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바, what ought to be. 마땅히 그러해야 할 관계였던 게 깨어졌으니까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회복적 정의란 말이 정의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해가 일어난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회복하는 역사세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사고 피스메이킹 하는 역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고 그거를 성서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에게도 직책을 주셨는데 뭐예요? 화목해야겠는 직책 그 Ministry of Reconciliation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게 성교입니다. 그 모든 성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이거예요.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하는 거잖아요. 화목 화해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맨날 강조하니까 문제지. 이거 이 관계가 회복해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것. 그게 Ministry of Reconciliation의 교회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이거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는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과. 이 미시오 데이에 하나님 처음에 부르신 그룹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부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열방을 복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one for many, few for many. 다수를 위한 소수, 다수를 위한 하나.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출애굽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게 그때 얘기한 게 뭐냐.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러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서 다시 받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가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나. 기이한 덕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에클레오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는 게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뭐라 그래요? God bless Israel. Only Israel. 그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는 복받고 너네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개만도 못한 지옥의 딸감들이다. 이방인들은. 그게 이제 주의시 파티큘러리즘이라고 그래요. 유대 특수주의. 그리고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게 이제 살비픽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구원 보편주의. 보편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요나나 이사야 선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정신이 이래고 싸우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나는 데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테븐의 설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약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싸우고 있냐. 스테반과 그 헬라 이름을 가진 일곱 명의 교회 리더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그 사람은 다 그리스 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카 같은 사람들이야. 줄리, 뭐 스티븐 뭐 이런 이름처럼 코리안 아메리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포들인 거예요. 교포들이 한국 땅에 돌아간 거야. 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이 서울에 있는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모세와 그의 백성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예수를 직접 자기가 오셔서 화해라는 게 어떤 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모든 벽을 허무셨다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그 사역에 부르세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God bless church, only church,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모든 갈라진 틈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화해 사역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미션이고 살아야 할 이유예요. 네, 살아야 할 이유. 그게 미션의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한 이유. 그거는 모든 갈라진 틈에 들어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뭐 치유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원래 그 원어 의미를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이 미움을 보고 아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 일치가 분열을 보고 아 내가 저곳에 가야 되겠다. 저는 그게 교회의 미션을 가장 잘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다섯 가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화해 사역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해 사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참여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코스타 올 때마다 세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갈등, 하나는 정의, 하나는 치유.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 이 트라마를 관계해서 제가 화요일 날 두 번 세미나를 했고요. 오늘은 정의하고 갈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해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안 했는데 회복과 화해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는 깨어짐과 피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여기 깨어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관계가 여기 뭔가 틀어졌다는 게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 피해가 일어난 상태, 깨어진 상태, 그거를 보는 관점을 뭘로 볼 건가? 그거를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갈등과 치유라는 관점에서.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정의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예요. 하나는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정의. 또 하나는 transformative justice, 변혁적 정의인데 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변혁적 정의는 이 restorative justice를 조금 더 넓게 구조적으로 갖고 들어간 거라 비슷합니다. 이건 안 다르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갈 텐데요. 응보적 정의가 뭐냐.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하는 고통을 줘요. 그래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고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집에 이제 나가면서 제 막내 아이한테, 유리한테, 유라, 아빠가 지금 저기 나갔다 올 건데, 여기 네가 지금 어지러웠으니까, 아빠 갔다 올 동안에 이거 치워놔야 돼. 오케이? 그랬더니, 예스. 예스, 데디. 또 그래. 걔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청소가 잘 돼 있겠죠? 레고가 그냥 막,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화가 나잖아요. 그쵸? 내가 분명히 시켰는데. 그러니까, 율, 이거 누가 이랬어? 이렇게 뭐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누구야? 이러잖아요. 너 아빠가 이거 치워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지. 그럼 너 이거 아빠 말을 안 들었으니까 쪽 구석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래서 가해자가 누군가? 어떤 법칙을 범했나? 그 다음에 그럼 처벌을 어떻게, 상하는 처벌을 어떻게 받을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사법정의입니다. 모든 사법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가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자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도록 훈련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거 누가 이랬어? 응? 저기 구석에 서 있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거지.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응보적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저렇게 정의를

0: 주시는 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24시간 이렇게 우리를 watching over 하고 있는 거야. watching over 하다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제가 트라우마 때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주일날 주일을 빼먹고 어디 놀러 가셨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설교가 뭐겠어요? 집사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갔다는 하나님이 사고 내셨다 이렇게. 그렇죠? 익숙하죠 그런 거.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어. 근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단 술 담배 하셨었는데 그럼 또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 집사가 술 담배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암으로 빨리 데려가셨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8살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냐. 이 아버지가 술, 담배, 피나암 하나하나 보고 주일날 예배 오나 안 오나 보고 이따가 그거 깨뜨리면 가서 당장에 그것도 즉각이야. 자동차 사고는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냥 벌을 못 줘갖고 막 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벌을 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정의를 그런 식으로 피를 부르짖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게 바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한번 이렇게 폐쇄되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부터 전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의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정의라는 관점이 프라이머리 저스티스란 말도 그렇지만 샬롬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또 이런 게 온전한 관계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벗어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일단부터 내가 받아온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봐야 돼. 봐야지 끝장을 봐야지 그 다음에 거기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데 회복적 정의는 뭐냐. 잘못된 행위가 손실과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그러니까 결과물이 손실과 피해라면 정의라는 건 가해자를 처벌해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손해본 치유가 일어나야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맥센스 하세요? 정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이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 부정이라는 게 피해를 회복시키는 게 정의지 가해자를 처벌하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궁극적인 ultimately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약점이 뭐냐. 응보적 정의가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짧게 봤는데요. 이 네.
1: 질문하셨죠.
0: 네.
1: 회복적 정의는 피해 가해자들이 리멀스나 조인트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후회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그 관계 자체가
0: 그렇죠.
1: 회복이 될 수도 없으니까요.
0: 네.
1: 그런데 요새 그러니까 피해가 선 좋은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관계 자체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피해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소년법을 제거 폐지하라 그 학생들이 너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뭐 이런
0: 네.
1: 그런 경우에
0: 네.
1: 정말 사람 자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0: 네.
1: 뭐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가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네. 가해자들에게 그런 리멀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0: 네.
1: 회복적 정의의 한계가
0: 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사법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그럼 완전히 해결될 거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 시스템이 너무 홀들이 많기 때문에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얘기로 들어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고 저는 이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상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꼭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데서 또는 화재 사건의 한가운데서 혹은 가라앉고 있는 여객선에서 구조되었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영생과 또한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적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